0: yun chi zam chungwa te zam ki tun ti do zik tu ti tup pyo ji meri ka gi pu tuk chi sum jal ha zam ki lo din gyur me nga tang ki ka la nye ba tang tang ki ka din tsorwa tang ki je su zhang xin lo din xie jing ping ki so xin nang we tang zhung yang ki gyur me dom din ki gu chi go pyo ji meri ka gi mi ma ki do zik jik tu di wa tang bie tup la bu chi sa pa ra din li lu ju ki lap ji cha cha sa pa di ti ji zo ring lu ting rap jing ki pyo yun chung sa pa zuk dun ki zi tuk din bi dunpa rimxin ngun gyur tum ngi yin ba cang ma ra yi chi din pa yub jing
1: Singalinke Konglang Anna Tsui Sen Chubu Tini Rangchong Ki Miri Kha Ki Lechi Bata Mangzo Ki Jigib Shuji Xi Jinping Ki Zhongku Kongdren Tang Unyi Ne Longo Gya Tan Jomi Nga Kowe Dinti Chokxin Thua Nangwe Songxie Kejin Ki Kongtun Lopchong Lakdar Ding Sip Chibi Gol Ki Tinzom Gojie Tu Tun Di Dokza Jigdu Di Ne Losim Jigtun Chi Shu Yongwa Chiba Si Kuip Tiri
2: Tudo Sarbi Dungyu Ki Kongdra Dinti Ta
1: 几度点别喷中给喷酒低那些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起胖子三九路本队昆虫三九路起美龙他的契机三十八点一喷中龙城烟城脸过特别龙城起三九路球队里子三九路本队昆虫写不得是
0: 생략이 샴라가 나부체 모두체 로가 총기르키 신주 폼바소 딘드루 데이터도 체네 미리카 와르 동탄비리 냠티체 섭도 동의 꼬르키 틴좀 고체토 락당 디니 튠디키 류사라 냠토 잠시 괴부시 신신하쇼
1: 진데 투베 체니슈니 로가 총기르키 류제 탕토 타준 럽루도 요와타 미조기 킹네예 강제 볼류루가 주고 림바신 데랄 주와타 디네 신주 폼베 자탄 강제 보류 딘슈 젠돌 급숨바 강정 사토 조심 교회 안 고초 옆시 지루니도 니실레 젠돌 급 탁보 루카 부이 정말 최대 젠돌 제번에 탄 르 탁링 내용에 루가 주구이 젠돌 집에 발 원장키 젠라티르 르제기 제삼도 제디 미리카기 신주도 달 공부직도 뒤에 미심 교회 류잠바탄 좀신예
0: 비다기 슈긴팀니 균투 체로 친바 제로 니동 겸의 뉴스 접시 류진도 고발아 신주 품비 미게 진키 자당 강지 보류 딘슈 딘도로 갑당보 내동 취소 고소 입시 후비탕 후난 시천 변정 손의 용의 투미 주가 고이 류제바 자탕 주주리 니기 투윤 닌 게지 딘도로 취 미리 튠지 지섭도 당 입시 다동 딘도로 취소토 함의 접된탕 캔디 유고리네 원조로 미봉 공초 소기 제고비네 메리카키 류제베 딘도르키 쇼라 냠투 자조탄 튠디키 고르링시 제로 니동자메 니슈 쟁을 류진데 뒹바라 딘도르

0: 금니바 로가 총지리 키르제 탕도 니로타 토럽제니 용웨 튜미주가 주의 서브미 숨동 앞제 신비 사드 응어장키 강제 벌의 탕토 딘도르 체프시 딘도르 치링 니르르 찬용 데모와 니동 학잠탕 유고와 미치 집딘탕 나동 학잠 마표 지도 좀 엽지 제로 니동 야면 뉴스 저주 류진의 초보라 신주 품비 딘도르 급 숨바라 쇼킹주가 주고 파라 망도 신바탕 태낭 후비탕 후난 안회 유난 닝샤 총의유 휴제탕 대신 별랑키 루가탕 네발레 투미 루가 수입시 후난 용주이 강제 보류 루가 딘슈 따라 딘도르 팅 당부 수입시 갑디 딘도르 계급 진배 신체바 계탕 서구탕 총결 카키 진바탕 보유 신체바 주피 구지 체유라 동주 올린 쪽디 딘도르 장샤탕 천대 용의 기능 체유지 진도로 급성 제바규 우리 비다기 쇼킨 팀의 균투 체력 진급시 제로 뉴동야면 뉴스 저주 류진의 시바라 신루 펑비에 자당 강지 볼을 딘슈 딘도로 티 계급 류제 지급 주기 캡자 제베 망초 기로 숨기 딘도로 제제 민토로 추니 강정사디 캔디 류제 진내기 민창토 교류입시
1: 제라 미리 민저웨 볼로 양겐기 강제 볼로르 딘네 세심 섬무 척에유 제레 치르토 니레 찬유 미리 카게 망조 동자 카시에 덴도르다와 용유 신주 본베루가 망토 침버티 카디에 표교 신진타 총길키 갑교 숙진타 카티더미 호비타 호난 안회제기 로게 카디에 표교 신진 인신 르제 주구르 체디 미리 카와 동타 비리 냠지제 균체 메바스도 당유 로가 총결케 속지 남베 레게 삼조 70 후다 체디 후비타 후나 안회제 신진 숨토 레슈게 다종 딘시 망부준 여부타 예외 로셰 림제 겸나 레슈 표결게 레네 치직타 숨도 진둠 살베 제부타 팀공 로게 톨롭 롭텐 로마 림제 겸나 정치르 미 섬동 야타 니슈 접시 유튜브 채유 럭듀얼 채유타 럭듀얼 칭겐 초안이비 비리기 제고 팅 책동 잔변에 정치난 키 신대 민의 편준 종치발 군디 당대 배교기 지심티 미리 튀기 제타 땜부식도 교와 채유
0: 미리 인념티키 폐기의 멍시딘도 당와 로가 총기르토 별이 당자리 회리 멤버리 로바리소 미리 뉴스 자구이 망초 티숨지 송할 하점 기업시 뉴엘로 셰진 로가 총기르키 미리 카와르 종탄 비리 냠티 제라 구디 동아티 탐진 체시 케진 시토 지와타 딘드루 니티 토 치바타 냠티 키나바 사브도 동아 제체니 미리 튠디티 총기르 피게타 망초 기 초에 초 강사라 냠티 토바 체유시 딘드루 니티 토 제리 로가 총기르키 유고로 럼티 지르디친 찬양 중국 뭐 진롱 진도르티 삼예 권타 야롱 장도 사진 제당 제링체 로고 규도 제와타 양조 유초고르회 강고로 용자 진도르키 치우탄 강지 나 권디체키 진중 규치도 제와마세 제람 규토 의미리네 슈샤키 냠네 서지 조부타 침주타 나부 뻬소제제 지두 팀드체라 진도르치 로가르 유고르 제베 제드윈 람드윈 비리드네 진도르 스테데 데네 테게 응미링네 슈샤 냠린 체주 응주르 톱기브시 데그니 미리 인냠데 키 수르시긴 땅메 가세탕 까르마르티쿠 가동 튠지 총사라소 가리나베 디쿠티 미리 카키 망초 쳔튠 냠네가 데게 초와 쉐베 듀리 시도 조르싱 네동추 까르마르티쿠 키 김제기 치주 차소 튠트 람절레 데네 망초 키 섬듄 충우 두바라 제베탕 테마제지 총례 대내에서 미링망부 총부 뒤에 편주 로람타 퇴몽토 폐제 용어 체계유 저제딘 디귀키 망수 내장키 유고로 폐제 휴진 당내 로다라 유고 미딩 틸학잠라 내린 휴기 예배 디귀키 총미타 개용 산의 카키 유고와 첨두 냠내탕 편주 롭정탕 시를 속내 미리 튠디키 지침사비 등규 잠탕 종신 유입시 미리 튠디 족종 딩 섭도 당외 로그 총기르키 미리 튠디 야튠 차샤라 유르세 총제 톱친 명예 로그 총기르키 개요 미리 튠디 야튠 비디언 총기르 총제 톱에가 족대 제바타 총기르 용수 개요 미리 튠디 야튠 생드 배상 안냠디 칩시타 배상 미키레 니슈 전이 괴바 개요 미리 튠디 야튠 비디언 쿠이타 제바 종니타 롭스 딘시 직 옆시 今天准备七十年 허가총기르키 신주품别자당강제不律 딘슈딘도로 급순바죽디니 유슈탕니바리 能주제기루카라 앙탕부탕니바 순바제소소로톱입시 딘도로제삼토체니 촉시디워삽도당 류제르디니 돕슈지지키 튠지키 리모흠토괴입시 허가라 신주품别자당강제不律 딘슈딘도로키 촌베 류제딘도로카키

0: Dulu di nyerga tegure, dulu nyerje, ane kuna namba, tangalo di le su, di nali yiksep chea kariyo res, che, tonne ma sep dike, pige ya luti sep na gures, shua inda. Sep chungsunga. Oh ya, ane jitea, ta se yi na lo tunjune, ane, kiran suku takja rimi ke, di nimkyu ki, shibshi, shanye, seya jiwa, o ti na gurta. Ota jitea, ane, di che ton jita, Bakwa kanchu mucho shumpa ina kina ani laki muda laki di tola dhuwa nyinga yorda.
1: Wajibana.
0: Kenswa, wata shochik ne, tepti u sudu shochik liya, yiksa macha ne, shochik liya, u yuwe sur, che, nubi yuwe sudu shochik liya, kipsa mewa cha dhugurda. Kenswa, wati yiksa na ura kanchu, tak kina chan laki yuwe kaluwe nyingbe sur cha te dhuwa, ane kanchu, she changa shibde shibudin te she kwayas kemi dhuwa.
1: Lo,
0: le se yi kina. Le se yi, ane
2: ཁྱོང་སོང་ལ་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ཁྱོད་
3: 爸爸。
4: 哦，那个阿妈。
3: 他能是超热情，咋这些天做我试试查用的？
4: 热下热下。
3: 啊，那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节？咱们也下不去，真快住个。
4: 哦，大大的，小了你，没查弄几路。
3: 没得当我妈的，尿着擦着的。听说没得妈别家了，下次看过去多，全面弄穿了的。啊，有效。听来，那爸爸给你几句让我点接着。
4: 茄子。那个阿姆让谢亚呢？用钱多啊？
3: 嗯。
4: 米仓妹，给我银子的。
3: 是吧？
4: 几句让我拿了，忙是点名的。熊龙的，杨子是抢我的生意。
3: 是吧？
4: 马赛，可以为把做做呀，牛西拉做手
3: 啊。是吧？
4: 那个阿妈。
3: 嗯。
4: 唱不谢呢，我也莫是等你西拉对面
3: 的。要我可接。
4: 大姐呢？阿母你，几句狼国爹接着。
3: 着着，几句狼国爹接着。阿来姑阿南爸爸。
4: 呀，南阿妈。
3: 你
4: 先说。
3: 赶紧全部的进去。
4: 哦
3: 哦。哦，爹你是。
4: 你是没。
3: 大着大着。
4: 大着着。
5: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激过了盲掌熊的也不语。
1: 龙吉兰托西，木头两个人做了成绩，切这个人通过做着哪里去了？
0: 主机的他的主机的车了，推出停车器里头呢，主机给他去。超过这个的，这个的，收差不赢。但那因啥个，可能你不听那里呀？就伊没超过这个收不赢吧？
1: 赢罢了去了。
0: 听那里做不得工作还是那大？
1: 嗯。
0: 从这现代里呀，当那个做，十个字的广播里，地面个大好个里，那做这那就我哩打听这里呀，这当前听的云南们都less那罗里呀，那做大场面，同时不哩朋友那真的 less 的。我让做品种的，那老个的品种的七十的了吧？
1: 是是了。
0: 提名的这个的，今年的这个作为统计这里啊，这是差点的。第一对第那老里啊，给的店家偷偷没要我们穷吧？店家个考虑要我们买米呢？我做他的干老个考虑什么的，这是主吧？欧亚的熟全部熟不差点懂啊？
1: 我是忘记了。
0: 但那时他们说呢，熟全部熟贵点些，但他的干木头不大，偷偷没要我钱木头米呢？给的第一。记录个准备说的是，当然做，今天去济南了，特别去阿里济南了，可能做都是这些，对，阿里的五年级二级离开的，准备来做哪边呢？可能做把几个人啦，可能做地铁站协助过来。
1: 我是帮你。
0: 阿里可能做地里农务地里啊，店家民族农务地里啊，土豆民族农务地里，看专门就是下次这些。 만저야 직치다 독조 치다 체두고래 땀이 저 능외의 내주디 열어봐
1: 내주디
0: 내주디
1: 상대야야 세바치소스맨 세바시로나
0: 세바시로나
1: 라타치
0: 세바시로나
1: 레 심보 감사라
6: 로 감사
1: 로 구인 링소 공개 매진 라 세바사는 근데 경고이 나라
6: 시거든 제
1: 로 체는 가르시 위나라
6: 원주시
1: 로 로 리세 온줄라 짐도 테 통네 가르 있네 테가 순로나 라
6: 로 겔라 감사
0: 어 감사 온줄라
6: 근데 모자한다 전세 생에 해서 배로 근데 시거들이야 디산 뒤에 요래
0: 어 머리 쳐들 봐
6: 어
0: 사다워야 들어 봐
6: 오늘 뒤로 걸어 시
0: 어 전세 허 봐서 들어 와
6: 오늘
0: 뒤로 걸어 시 겨로 걸어 게 사들어 봐
6: 라온
0: 어 레스 레스 다 딘저스리 그러나 머리 쳐디게 다 계급상 에 도담 쳐나 어 작로 말에 공기 로직니나리아 템도 교초 말에
6: 아 네네
0: 작로 말 레토 예바 답 레토 예바 로직 레미도 안에 로니 레미도 사티 다티도 템도 지단 교는 교초 말에 교초가 여마 교비네 코다 다 작로 레토 어녀 사로 수차디 어바 딩 아주 당부 시에 진짜 니버데 가르스데 체진디 이케나 템도 루야 다 탄데 모르 첨부도 좀 망치해진 아주 표주지도 당분유대다 로가르 당분유대 계급의 가르자 체진알이야 좀기 토제 좀기 투제 로바 주거 코로나 그 지제 격제 두종 체시열에 니 체진열 도 체제 템들로도 땅 아주 템들로 사회 제일 아주 망구치 표주 망구치겠다 좀디 트랩차샤 안에 격제 진짜 팀이가 나한테 콜 콜로 간게 단데 강바 신이름 자 자도 좀 가셔가 뇌배게 가야다 이제 체제 지로 줘야다 교약 숙취를 단제 좀 투브 다음에 세 시간 좀 갈이야 좀 토르 된 거 얼봐 투브스 방 토르나 토르 가셔가 토르 림프직 다음에 맞아 야 림프니 제다 안에 디간이야 그래 격자 체신에 지망루약 체시제제 딘데 배주 지거 제다 제가 체진디 튕금에는 템도 교토고 말해
6: 녀세라
0: 단디네 교르마절 지글 자로 주접 예베 로직니나 다음에 제 니네 단당은 저 고산 사스토와 박조 지도 지금 숨버치 어디네 지단 교주고 말해
6: 녀세라
0: 어디 통계 망체 교주고 말 당은 저 표현을 다 딘데 시우든 데기 다 망조 배주 지우사 딘데 다치자 시기 요마다 딘데 시우든 데 거기 요마다 원자 다치라 저부터 가렸으나 답변에 고 사업체 출루가 인도되네 잠을 지차샤 스님 되네 주거의 섭주 겹샤 잘라 제바 겹샤 스님 소든 데 제비나 아니 템도들로 도마래 세상 저 급리 모르디 뉘비 모르디 권케브제 뉘비 럽 디나로 모르디 가르스네 가라조 싱시장 르바 자가다나 조교라키 조교라키다 토고마티 등 주사 등지 수 어디니 남제 코리도 좀설 치디 디템도 교아요로 스튜디 피기다리아 가르스네 모르디 바르다 체진디게 딱다 여름도 모르고요디 마톤디 아니 페네 교라 요르디 교라날 도슬 찰레나니 디데 소용고르 디 소용디 아니 피게 모르탄 제 피게 템도 교가인데 페네 고아 사브리 페네 고아브리 디네 루그로 바다 알루스델리디 디 제제샤스도 안아 피게 기지 TV 피게 루야 요르스 인소든데 제제 피가야 딘데 내주든데 하루그레 세자 안주 차레 나니게 직 딘데 람잠피야 타 마제체 루 초그레 딜레 루야 기 팀루고 디날 추샤데레 이네 캐나 추고디 야마지 타브다 섭주 침부 개비요다 딘데 임베이나 팀도 주 투고 마레 세제 딩안주 세세 세브게 우리 디마 개비나 먼저 녀차브체 비기 아니 좀 차브체 응우제 차브체 안템들로와도 루마토비네 아버를 가고 싶어 차디 그러마 어디 인지미지 있었나 당 알아서 짓단 전에 카지기 자나도 와네 뭐저 어디 녀자 권케브체 녀용도 자나라 사지 마고 수자 뭐저데 메 바데오 인데 도시라마 돈이들 비게 내가 싫었고다 먹고 그제 소윤도 아주 사지 토브리 지구 지투고레 미다차르고 우우 고래 제가 오 마담 소재 안 도면 그 등글이 쉽게 못 좀 제 안 도 등들이 주거디 닝바 시부 차제 세십 만원 제 템도 디날로 도고 말해 제가 디인도 가서 디날이야 익선나 개천부를 집단 전에 모두 닝바 시부 등에 있는 가서 사지지 다가나는 여제 다갑 차례나니 있는 디제 제민도 신진의 신지 규제 여제 템도 줘야 돼 집단 전에 라고 마찬가는 안전에 지뢰가는 시는 딕지지 약을 열어 수소야 년간 용어 열에 같이 비게야 장마 쉽지 인도 합체 공원 키부체 비게 존이 돼 넘규 인도 합체 선바 상도 합체 주거 뉴강 저도 아니 벨 백규 쪽으로 들어간가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루라 친구가 뉴비 플로스비스는 딱 아마 있는 거죠. 차도 더다 매자 쇼르스 겸님 주 체가라서 마저 다그레 냄규다 다그란래 야마르디 플로스 친구 사제 그브 쇼르스 집도 다 기라는 주 구딜 지글라다 구디게 다 어리 다 죽어도 봐 섭섭실라 산들럽지 로르 왔다 탄데서인데 진짜 지하지에 대한 차도 그래 날지 차도 그래 날이야 죽고 어리 디나 주디 비게 체진딕 좀 된다 비게 차고 그래 날이야 에디 라케다인데 야 체진이야 로가르 비나 로투 말이 개투 말에 근데 그렇다 개비운 그래 디딱다 대응도 전제 되네 잘해 나니게 디 레가 빈 빈에 디 소주 개체 요 말에 저다 디인디 지나가 디 털이야
7: 이슬나
8: 成中途中天气起初一个金章没拉都当为恰规没记得拉安中局如国金所系三十一美被五处几起推最最年七星被推战那边人家厕所了走些天气也让你这个人来没提建议听路了这股你厕所了这股学不谈几种音
7: 여러분께
0: 龙跟从那来给那年之前他们当地的人生不写吧给忙不起他们结果开始跟给面积老想给推荐那老人给那年没推荐谁知道那些老人想给推荐那老人给那年没推荐谁知道那些老人想给推荐那老人给那年没推荐谁知道那些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老人想给推荐那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디 에 주고 디 릭디게 디나리아
1: 주마초
0: 아나 저가 추도 된데 최근에 권다 추도 개업도 주마초 사들이 도덤 대한 인가 열다 도덤대 대형 공고 왔다
1: 단대선데
0: 도덤대 마테미나 이직내 난가가 할칸 좀 줄 거고 니네 독저 주거를 카셀로도 기가 열 카카사 거기 요 말에 저단 뒤치도 도서관가 단대에 디나리아다 다직 도덤 내버스나다 아나 다 가가 셔나 토덤 세미나고 세나다로와 이제 스티셰브나 워디데 토덤 체치하게 디네드다 고고날 차주고 요르디 이제 나조 직 다 주기티조 나조 독스테 윤데 라조 룽바다가라 정관 취 망조도조 카바 윤제 이제 오부터 망조다 초바스 게메 이제 소원 드리버스 이제 다 루즈나니 망고동아 다 다가 망조 심 중다 취 즉 다 칼리님다르 취되어와 어 누구 여말 이제 친 누구 말 친 시작된 거래 오연 행각에 이제 마치라 숭그레 다 가르치나 취 삼제 오동아 아니 오디 지오자 계스님에자 대림 맞신 생이 대래 맞신나 맞신 녀도 맞신 앞으로 마 야로용 거로 봐 디니라게 맹여 이제 동아 질로 나가데 자간부터 이 자간에 자동에 구결이야 로도 니데 드네 간이제 메서 주름 거로 로가 쳤지 맞지 주요 니데 어딘데 수제다 디데 먹고도 제단디 디하고 마체비는 내줄 합이네 안간조 내줄 해도 도담 침배 디게레 긴지제주 치그레라 다가 사고네 긴지제주 치그르냐 단다 튀 데벨롭진을 쉬샤 유디 당고디 디게 처진 디게 때제 미드 수술에 두고디 수술 답 수술에 고와 디게도 디 사고 수술 도담다 사고 수술 치자 사고 수술로 봐 게디 디네 사고 수술 내빼나 잠동 운전 임바 아나 로봐 디제기 총회다 간송 운전에 임바들의 임바이나 응아주대 레사야 권난에 배 튼적한 여러 와 튼적한 이기 개구래 니래 니래기 직수 기금도 대면서 고려 조국 속이 디날이 한제스 디치기스 레밍 임금도 세제 바 다제 우리 개디 다제제 권아주 디날 차례 남무투 권아주 가로치 권아주 팔롭수께 바 팔로스로치나 물론에 디제 디 직수 개로치 세아치 라고 오와르와 개디 디 차례 남무투이나 먼저 룬줄이야 시중기 디날이야
1: 미나마기
0: 진 진짜기 된자가 토텀스야지 열에 종합이 진짜 진리가 컨퍼런스
1: 하자고
0: 된자기다
1: 초두기
0: 된자기다 만한조 된자 주지다 토텀스하자로 대야 까마기야 저리 까마티 까마티 자민 아니 디 가르신 사고디 시중디 로직 차례 남들이 꼭 인가 택시
1: 위치했다.
0: 먼저 민대 제로로 와 대단되네 캡터 채용 그래
1: 먼저
0: 캡터 채 차돌 캡터 채 그래 만한조 따죠 년조 이제 그 선조권 얘기 되게 캡터 나 그래다 대 캡터 나는 용 다 뒤 대회 나가서 이제 전에 뒤 전에 직 비게 뇌문에 시중론 뇌문에 안에 대 뇌문에서 먼저 급이 동급 군이 급이로 봐 계제 시대 미시다 시대 대수 군이 다 단대 이제 전 돈다야 말해 뒤 전에 뒤 비게 밑돌 담으로 와 밑독절이야 침다 못 딜이야 숨겹 체중이 수 차로도
1: 급이
0: 어느 정도 뒤 체면 아니 내가 뒤 영향 영향 말이라 가고 싶.

0: 이제 차 되어라. 다 이내 팀다 튕겨 요마라. 아니 제가 말한 좀 금시나 종갈 주나 무책임이 종갈 맞는 무책임이 사든지 나 좀 금시지요와. 제가 디인디 디날이야 아직 제가 다녀는 명시자랜다 신시자랜 사디 디 예와치 투고 요마라와. 오즈바. 네 니도 그 인지 가리 이미르와. 어 디제기 인가 좀 예와치 투고 하면 제가 디인디 인가 좀 인지 민지 도덤 집에 디날이야 도덤 나 구구 열을 났다. 딜이야 추제 니들이 슈가에 가르스는 추고
1: 디리리 당한 조 지감로이나자 추고 코리미베 추고이나자 디 추고 추고 디 가르스는 고르지기 날을 내가 처음도 칠로로 죽음에 왜 죽고이나자 캐디 기급 체시다 템베 추고 까짜다 템베 추고 좀 조금 말을 아니네 뉴 조금 말해 디 뉴베 질이 안 가서 딜이야 도덤 침베 가르스는 딜이야 슝두가 고그레스 맞아 조차 등지 이르바 제가 슝두 고그레스 맞아 남규카가시나 안다가가르와 다 총스 가가 좀 총으로 와.
2: 내가 쉬는
1: 다 총을 약간 좀
2: 붙여. 지지지.
1: 다우르 자제 제기 나다야. 체시 때문에 무야 제고 와.
2: 지지지.
1: 야야 자제 쓰나다야. 가르신 체시 때문에 무디 앞에 그거 디지도 권한 봐야. 권한 봐야. 전 덕도 전에 간주 다 권조야 순급 체도고요 말에. 직조 켄일 순급 체도고요 말. 직조 마켄일 간주 도톰 체도고요 말. 디인도 간주 디도래야 디. 다 야가 다니는 뭐로 와. 튠조 근데스 제제 타주 치고 디는 삼로 단야 뒤주이나 자자 뒤주지 레데샤스 디 게임병은 좋다 단다 같이 벌선 만조 예 주고 간걸로 토고 마체나 계급이 짐주 침료 도담다 튕고요 말에 수비 뭐 튕비이나 토고 마체나 가르스는 슝놈리야 저격 탑단요 말에
2: 오스반
1: 저격 탑단다 계란 가르스는 저 죽음 민배 코리 단다 감로 주고 충취디 칼로벨라 기구구 매자 델리아 토고기 안다 가고릴라 조교고 탑단 거래 에진나 거 당한서 탄다 데리케서 통화 요젤리아 총결해서 나로리아다 냠주기 감로고 추고 디게 디게리아 지칼로치들라 기구고 요마레 다 짐주 팀로나 차샤브네레 추고 디리글리아 태가인 아 된작 샤무 콘스도 요마르데 원자 계급고 코리오 숨겨고 되는지 계속 뒤주 야게베들이야 대작 샤무 콘그레스 데마 콘방 아주 탄다 로춘주게 된 거를 가셔가 니쇼 숨주 겹주고 여러봐 미치글레 촌초고 여마르데 딘데 겹주고 저다 대작 레저든데 틱스 템비 이나 델리아 고더비 있는 내주 전부 된주 그러봐 저다 딘데 다 탄다 아주 통하는 통계 나로리아 디게게 가르스나 뒤 대변날 링이 틱갈레 내가 유배간 뒤 토담 친이 나로리아 제변날 딘데 거래 긴데 디기 유디인데 디 공스디인 가르스는 칠로네 야추 레성군절 추 저상 인제 스그노와 저상 인제 와
2: 지지지
1: 주대야 대양무스 단제 대야 총스 때문에 사지디 벤저 폐게 줘야리야 딘데기 편야 딘데기 차례 남베 딘데리 레스 좀 기에 총래 총래 주다 딘데기
2: 대가
1: 딜이야 견제다 딘데 열래라 나조지 딘주 견제 토덤제 딘주 년도브레 딘데기 디날리아 코리오 숨겨브리 딘데기 상마에 있는 디날리아 가르쳐브레스는 디미그 총계 토덤으로 와 정식 관리 주로 봐.
2: 진짜
1: 상매 토덤 디날 나윤데 진주 견제게 가르스는 델리아 주기기데 토덤 지기 열에 델리아 가르스는 진주 년도가 델리아 구규기데 토덤 지기 열에 구규기데 디겔 토덤 낸 거래. 디미기 로바 총계 토덤게 가르는 거라서는 권한은 뭐 주고디 샤스디게 토덤 낸 거 열에. 지당한 주 디날리아 레고 열에 긴지 열에. 저당인도 다 탄다. 급디디응은 주 통계 먼저 통계된다 연하가 신직다 전에는 아주 충 열봐 연하가 종을 붙이다 전에는 아주 싫어 충그래
2: 제가
1: 통계 추주 뒤대지 나리아 주고 뒤대 문구 뒤대 샤인도 급디디응 아주 최시되는 공식직니 뒤대 망숨 딜레 말 공식직이야 취직다 니도 공식 하실 때도 딜레 최시 최시하러 참가 딜레 샤 처음이었을 것은 가르스는 아주 뒤 랑가 간리 시고를 랑가 간리 알롱 로에 랑가 요리 도주가 조금 말이 디 디갈이야 아주 제르게 모르 찍다 된주 요리 십시 제 요리 자데데 요리들 디 디간 샤네 바르게 그 요리 봐
2: 이제
1: 땅거 요리 다 도주 디간 샤디 찍네 삽라 요 말이 다 탄다

0: 어디 나가가니야 아직 죽음이 백거리 조세 틸름 찾아가 되샤 아니 가시 뭐 리데샤 가시 나가가니야 노에 나가가 되샤 가시 딱 그들이야 샤투무 노아 제단 디인디 디갈이야 안다가민도 안다민도 개개민도 제단 먼저 디나리아 부담내 세샤브네 직내 디게기 직딱 하나나 범이 총부 총부 아니 직 자대대기 유기대 다 이내래 먼저 디 직 코리올레 뒤인제 차례스 난고 그동안 단단랑가를 가지고 그랬다 디게게도 진짜 안다 마가나 대야 당고 먼저 가서 통고 거래로 봐 안다 마가 왜 죽었더만 디게 네가 또 나가 소리 샤인데 디게 배주 차인데 단단가란 저 디나 진짜나 되소아 그러봐 시그스 총계 장지신기 봐 룸지 당부 아니 다디 진짜 국급에 아니 걔나
1: 다
0: 진짜 막 뻑이었지.
1: 어쨌든
0: 토고인민도 안다가민도 가시나 안다 뒤냐 뒤대면 안다 찍내고 야 찍을까 맹결까 아니 대야 안다데 라샤래지. 진짜기 다 즉 총배 군주마다베 잘해 나니 이제 먼저 이제 여분들이 제자 디게가 안다 딱딱을 왜 수대가 열해 봐 안다 막아디게 같이 젤린 거랑 아주 여자 점점년도에 뭐지 태어나 이제 어두도 하다 군주 이제 조금 수용을 아주 이제 어거야 딱 가르쳐버려 봐 이제 가르쳐버려 제당 아주 이제 지도 추도 맞으네 추미라 안에 이제 추도보다 이제 쇼윤도 아 정계나 이제 추도 조금 조금 이렇게 현주 장모 속에 있었는데
1: 当他不听嘛，当你这里的那接着去出去的下面呢，俺家家民都住过多那地个啷个说了呀？真的是不民都，地个了住过下是要么的，第二个么的就下不得把地住过了，直接等个要的，我说是吧？如果在家里那你，如果在面子去家里那你，得得得有见面吃的要的，他不许呢。老在几个人那里么的啥子没有把地过地过了，嗯嗯，这当俺做第一对，住过地这个地个呢，真的是，他前期以为创建不大，清代团队创建不了吧？
0: 지금이 견제다 퇴비로 와 이제 총계비는 아주 충격적으로 와 그래 벤처 폐기 등고를 권한 앞에서 듣는 거요 토지에는 수교로 와 나 이내래 팀루 마케니다 고려 조금 손님을 아주 가끔 최고 거래 시시 다 단다 계급이 예 이거 저번 통계리야 민다고 열에 고유인도 다 디제기 숙침부 체인도 안에 하장게 다 할래고야 다 저리샤 최단 디인도 주고 딜리야 직내 토고 민도 안다 민도 토고에다 안다 민도 덴저기 바스 여말에 네줄라는 데야 길린 체동 말에 니네 토고에다 안다 민도 슝롱관을 저쪽 토단 여말다 팀로그 탑단 요 말에 탑단 매베 주고 떠나 다 그럼 디간을 뺏지 계속 가르쳐야 여러 봐 나 빼고니 나 디게 코란주 시험 주고 이 가자 요새 현재는 지도금도 더듬 지도금도 가르쳐야 요새 술 차대 동안
1: 그봐
0: 가르쳐야 요새 술 차대도 제단 디인도 어저래 삼루스탄 국이 디 장면이나 국교 개제 다 독도 시나 그봐 대가 시민이나 我们不是旁观者，是吧？我们是交通管理者，我们是交通参与者，晓得？是吧？刚改是吧？是是是。俺们刚改，但俺就有些事情呢，俺们认真研究没心思，看这个什么认真的，蛮这不嘞？俺就他们头头清一点，俺就都是带点你接嘛嘞。俺就在那路当过过了，俺就在那稍微接过过了。哦，是吧？你看。上面的头头清，上面的。是是是。上面的把事情都是这样，就抓住过过了。这咱地没有呢，俺就都是呢，你家呢？
1: 점주들한테
0: 가 이제 응기 차단다 야단 딘데기 다야 소금도 삼야 딘데기 투주리에 되었다.
1: 와.
0: 아니 송들랑고디 수가 추주 딘데 최근에 권다 추주 개부도 나타나 죽집도 까무도 삼삼들이 간 차대어래.
1: 시시.
0: 아니 디간랑 간조 이제 지주랑고 저 통치로 된 지주랑고 저 스테텝대 오면 차대도 와.
1: 시시.
0: 아니 이게 때대 오면 뒤 망조가 지주랑고 용하고도 세고를 오네 저는 지주랑고 칼로다 이게 카요 말 그저 또 투어 말 봐. 랑가 가대야.
1: 시시시.
0: 지나 뒤인도 간조 쇼징네 또 스텝대 우도스도 쇼질이야 네브스 기억을 찾아 가르된자여래 가르된자여말에 가래 코르 숨겹치기여래 가래 숨겹치기여말에 가래 간저야 나적 게임고도 간저 코르 쪽고 소가 인고도 따뜻한 간저 톰부 체제 도다만한 비나 뒤대베 로니즈날이야 저쪽간가 쭈르르 체제 직구지게 답하지 야고 마찬에 장고 수구인다 맵 수구인다 숨어 있어도와 직도 쉽게송아 따뜻한다 루르 친여래 루르 주디 아니 가서 소 투디아래 그봐
1: 시시
0: 가르스는 제가 다녀면 나가 환제 출로 원티 시야 소시 되기도 와 아니 근데 그도 돼 그봐 근데 그도 돼 투디아래 그봐
1: 제가
0: 디인도 먼저 학파도 먼저 이 주거도 주신도 러춘주가 싫어 쇼도도 러춘주 러춘주는 나와시라 야 말에 엔저스 모레가네 다른 것도 그봐 소 카쇼요 나를 님지인데 모르다인데 지단 러 투지 디데레샤 득다유 제 베테 모데야 칼레리아 카둘 텐두구윤 베츠 모나츠 리윤젠 모데튼 다르송아
1: 로즈도
0: 모나 베 메리즈 체스 직데벤 본 로춘주 시부도 아케 럽시모 조다 파마다 안데케나는 파마스 지루르 파마스 벨레 그르바 아 모르 셰레 다샤 데가르나가 소가시 비 부분이 개개 체미도 모나토 치 치수 리마스 모데 베 셰레 등 등도 와주지 아니 쿄르스스 제다 부글 로춘주리 제메다 단 쇼르고도 와 제다 디인디 디데 야 당가 저 딘데간에 밤에 대중간을 락도 가바게 또 세제 고지 세제
1: 상도요
0: 제가 딘데 딘데간 간조 레센 나로를 내줄 한 교시 다요 니 뒤 뒤대베 니도 니슈 쟁알로리아 디 디게 체링 간거 쉬셔요 저 랍다면 그 졸라 침브리 룸디 랍다 침브리 룹존 랍다 침브리 가셔 강부차 우리 가셔 체레 데브리 딘데 멍고 내줄 하브리 제가 딘데 대중간 익셉 체모토네 간조다 카르카르다 푸수 토르토르 오던디 카르카르 두기 차단간조 니톨리아 니터링디 나롭제 니버디네 도스체제 슈아디데 예스
1: 런스키나 탄데 투줄리아다 메시 만나조 랍드지윤 야르산지 샤윤도 스마오네 랑가갈리아 탄데 로제 말륜베 부딘제게 로구박바스메벨기라 보디타뇽네 카스칼리아 토야도와 딘제인드스마등이 게라게 슈베난다 만조 지조기 능주 니버딘조야다 카야 마치바 마데브르와 만나조 창마 메롱오리 티데야 티슈 체제데야 강고 체토바 딘제지기 뷰구 르반기라
0: 젤다 존에 첸다 칠레레가 차다 인제 통인데 감라 시블라윤구 지기 셈데 시블라윤구 담이 인제 돈데 오다 인제 근데 이 선배 딘제 참구구 당은 조이미 잘라난 얘기를 잘라낸 것도 쓰기 어머다티 응아조 짐주인년도 이 첨부다 견제 도도 첨부 지고를 내가 말해다.
1: 오늘 일.
0: 가시에 뒤 가르치는 거랑 숙제가 다니는 단다 도도 있는 쓰기도 와. 이제 그 지난주 지금도 쓰는 육말 창맥 약국 여기고 사공 가와르도 가와샤도 먼저 오연을 같이 사공 인들한 이제 샤제 가래 그러봐.
1: 예예.
0: 자 가와샤도 때 수이랑이야 사지 뒤에 대죠.
1: 是吧？对啦，谢谢。对啦，我刚才几个人被，也是村里个中介给俺做，这个传达下来，中介那是的，第二天，老外人家是人，都是俺哥哥都，我是吧？有这些个人都，看这么就下毒都，现在这就俺个开车呗，啊你，等到巴士没吧？等这门口的这下雨都，到这就从我这就跟着吃吃掉了，老外全部跟着吃吃掉了，是吧？老师吧？啊你，第一就咱们俺做，当然呢，同桌来下来，俺这中国人都说了，俺你跟着来个几个人都说了，他开始说了，是吧？
0: 现在第一段我做这种感觉，三六九马达比呢，嗯，跌了跌着，头头就马车比呢，捏住了对，
1: 是是，
0: 俺那长马呀，给家是的，俺那呀头头修，这车子比得提着修，这车子就对，俺那懂啊？
1: 这都什么呀？别，
0: 俺那就拿了不多古点胶水，车主不多，现在第一段，哎，这种感觉俺做穷生呢，出门小问呢，大堂的，压个车不单子，弄个些出修不修，咱来啥嘞？出人的小么，兄弟嘞，大米。 要提出的开始运动啊，提出的开始运动啊，这小用户都现在第一呢，按照今年的的甘露出国都就主播欧亚吉达，今年的甘露出国菜，整个菜里面的这些下过也是的，但那个这个亚那个啥子个些的都是青啊，都是主对对面，这个那出出去了，从哪些活动啊？
1: 我是完了，
0: 我总认为。 zonri bè chonggele mendo, chugo di mendo,
1: nyamchugo
0: di gamlo di mendo.
1: Lo lo.
0: Kara chongge che nal chongge inbè shugo, di nal ganggo di rishya.
1: No, nis.
0: Ganggo mendo di nyamchugo di zonri bè, ngaranzo xin sikir wa.
1: Xin sikir.
0: O di nzheli ya, o di gudin nan dungwa.
1: Mm-hmm.
0: Di gudin nan di mi yago shubu dungwa.
1: No, lo.
0: Toba mi chugo nyung tse di chidu. Da nganzo tanda di nale,
1: nzheli
0: tsangka kyeb yindu. Ani chigo de, lerzi chenpo shubji cha diya wale. Dox dana khunzu chongge wada, dab diyo jo de, chigo diga nyingbo cha ne, di lokza diga kwa yu wale.
1: Jibang lika.
0: Shui du wale.
1: Si, si, si.
0: Di shui jagro denga wale, diga gub dab doja du wale kha cha wale. Di ngonzu chigo lerzi chenpo cha diya wale.
1: Long sri, si.
0: Zidang di yindu di toli ya, da jik
1: changme da dago ne,
0: rwa tong tubi ya shita, jik chimlu waga ne, rwa nyinga taksi chimo tubi ina. 내가 전부 취해도 응원 좀 한가 네 내가 갈래 괜히 이렇게 하고 싶어 차서 저도
1: 와 저도
0: 뒤인데 뒤 털이야 능이네 들이 또 취해졌다
1: 얘랑 옆에 보고 야우스라 나서
0: 터치치 마셔베 술지 지 친구 지니스
1: 나서 터치나 갈아 런 터치 응원 나서 내 친구 집에 감 숨점 치미 심도 은 갈아
0: 됐어
1: 드링글에 채널에 쇼나 바닝 타브네 터치나 쇼인 갈아
0: 됐어
1: 런 갈아 그래서 세세나야 지나
0: 다디나리아 컨셉 쇼야디 디인다로 dunju zai lé bè, khá lú bè, dìn zhè gì tà, xè bà nà nì tù.
1: Lóns.
0: Kuná nà bà tà chì, lunju lé yun tù yu mà mà kya nà tà nì chù gì nì.
1: Lá.
0: Lá kì kì, xìp xì dìn zhè lé yun gùi, kàn zhè xè gù rà, stàn tà nà ngàm zhà nà ngà tù wà.
1: Ó, xì bà lá.
0: An dì yì nà, kì rà kì xìp xì gù tù zhù dì, dì sù bù tà zhè rì mì zhè yà dì, tù zhù dì, bè nà chà xà, dà bà kì bè, cè bà jìg lì yin bà yì nà, lì gì yù nà.
1: Lóns.
0: Dì kùng gì, nì mà gùb zhù nà lò lá. Sūk dākse rīmīt pīkē kēn dāk rēs.
1: Lēs lēs
0: lēs. Nā mīgā chēl jīn chēk kato chātō lī kōrī tōtum sōl pā chātō nā dāshī gārē. Ani nē lō mā tē nā mīgā rī tūpā jīk sūsō yā shōlī tē chūjī nā rō nā slēw yī nā sūsō yā shōlī tī nā dāw sūm nā lī yā nūbī yō rēs.
1: Dāw
0: sūm nā nūbī yō rē. Tī mī nā yā kā jīgī tā ngā pēl dāb tī wū tū tē yā yā nā tūpā chī mī nā pī nā yā nūbī chāmbu sūm kī gyūng līng kā rī sī kī yā ngā gyūng mā līng sī ngā yī lā kī tī tōlā chī mī wā sīm ngā mtā lāng kī sī tā kī nā tī nī rī tī nī pā lā tī nī rī xie wā nā nī tī tōng ā chā tā tī yī tī tō lī yā ngā mtā nā kua yā yō mā rī jī kā xie yī ngā tsū tī lē lā bū tī nī rī lo ya ya li tu jik li zi kha kwa yo ma ri la yun wen ya kira jik nang me me me che tu di xe zi di ka tu na yu che
1: lo si ba la
0: tu ju di ma na wu che ka ma di zhung yi ma cha che wun a la ki di kira su gu te wu yin pe shu go na nga zu bian na che sha da la ki kwa ya mi tu lo le su mo ta mo ka san de le bu ka jik ya mo ta di yu di yu pe ju si me me che mo ta me du ya mo ta pe ju che kwa ya go go ma nga yu we su shi tong a
1: zu
0: nim ju ru ba
1: che
0: ta di yu di yu di de gang li ya jik chola ma tam che ya pe ju yu di yu pe ju ta ni jik ru ba
1: nam
0: ya yu ji ji ma yu che di ta gu jia ba ka le ka gu si ke ma re a su su jik di me ne ya ta ba lo chung du su la ta ka wa na ta ro lo di kan de re pi ke ka ba teri ke si ka ba ni tab de ru ba o di de su ji yin le
1: lang si ki la ta ma de ya ma na cha cha ji ki che wa de ya len si na ro na la Kurangke sunya chewe nunga nanzu kaluwe la ki ti ta tuju simji je kochi len chi tu chanpa chawe to ne tega
0: O di pa di chawe to ne lenya yore jing yin sunwa chato ne pike kato le ya chewe jem dagare Di chana ani jik chak sinchu ke kiran kiega yungur ba
1: O lese
0: Kiya jing yin sunna kiega yungri kia tu ko mni shure sunjure chite gure
1: Lo lo
0: Kuna zu kiebe kiela Kedi ta nganzu kasi ne di nala ta nyi se tabdi di nile jiwa kia sa yuwa.
1: Chato
0: ne jiwa kia mne jiwa kia yore. Inale tuju le je jiwa kia du inji minji suku takse rimi di inji minji di chigur es. Di mewin di piki nala ya gor ba. Di mewin jiwa kia tugu yo ma re. Chik diri nyi ne nye je po bu dike zangma suku gu yore. O tosu re.
1: Lo lo lese
0: gila to che na.
1: Nying thamne to che na shu yin gila le che na shu na ba. Lo ane thang neng singi chato lingge 那修音了，我那组姐妹的车那样个借用，很给书店照顾了。

0: 판다니 비진키 추즈 주바다 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게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바
3: 초웨 퍼기 랭예웨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스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데카르초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싱케 초보 링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바라
5: 점종탕 룽진 대바
6: 자산 댐베 센트럴에게 공감상 팅디리 채낭 푀기 좀바 보차지 도링 댄진 변주 기잠바다 세림 핀조 라키 춤치 겐쿠난싱 변주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낭웨 남다르 차지 급시웨 미럽기 중어 줘바 스미 담기 주무 시차와디 페너키 벽에 롱팅기 개주당 튠바라 춤치 원참단 자네 양튠 휴주인베 세나 유슈 Central Hingye, Nyantra ki Paden Chokchur Yowe Pyo ki Tsumbapu Durin Tensi Benchur ni Pyo Sanne Sishun Tuisu Mingcha Chila Tomchur Ngatan Kepe Pyunri Ningkong Depyun Cheka Si Chesik Yimba. Gepsi Durin Si Chawe Kimtu Jelu Chikton Dungi Chukchu Loro Kuchungbatan. Jelu Chikton Dungi Dungi Tungu Loro Kasha Yikchu Tang Junchung Chesu Yuxing. Jelu Chikton Dungi Gechu Kechi Loro Shabdiyo Shubadang Chibji Gachung Tukwe. Jelu Chikton Dungi Gechu Kesun Loro Kongma Chianlong Ki Galyon Tang Zasa Ki Kone Cholo Tse. Jelu Chikton Dungi Gechu Kepke Lu Korpu Mokchu Ting Tangbu Gipsu. Kongme Genga Anpen Bachung Ki Chabje Jebe Korpun Ki Chetu. Denzin Benjor Tang Jeba Chingchi Chibara Zangbatang. Jelu Chikton Dungi Gubju Koji Loro, Pyo Tui Anpian Tang Pyo Sanne Sishun Ki, Denzin Benjo Tang Jeba, Lariyang Nyana Tsung Tui Sara, Korka Tang Chingchi Jeba Tangwe,

kezum mebar tucho. Tarke cilin timlu dar chegan kobe namar lengju chedun me. Khorangi pamin le chilo chewe yin. Dikori yang nge tsu mecha jordun kyo changma mudur ki chun lekbar chu. Gyomin namge ki nge tsu gertin le dunmin ki chana bemur kurdi mechi. Mangmar natju ki tola cheba pyo changme meshinba me. Taja khorang dikbe kakeng ne mebar song. Nge ne mecha nga ne chana bemur tan jenche ki tiku tamche hyuncha chi jukyur chebo ki denam meshinba ra tumi tu hina mechi be. Neba me, te na, ngene chanabemuta kyoran la kapumne tamche kowar jiltrakwa yin. Tamche la pupi ka kyoran ki zi langne chanabemur labgyon shuyne tamche la cimlu meba kochu. Tine sung, benjita kyoranne ngegi gertin la kube chawa tamche la samba takwe kone yinji ki chanabemur bejun ki ngingur lekbar chete pyoegi denam ngergyon sunyi dar deshin kiba ki. Nene xaxir tenpa kebe gongxi tang tunpa chi tumna, ngegi gertin suyre la laryang long jie chokpa yongchi tu pepa ni. Lajong chishu gonglu chonga be gundar jengu zi nirgu la xi zexin. Yang wang zhunggab mechit tingi ne, anpien ngegi sokyup sok rongpien tang ngepip matu bar, kongma dakbu chenpur gongxi xunang galen siriyi lajong chishu gonglu juru be dawa tangbu se nipdunyin pepe kongtun. Gap kongun bendrita la pepa, kyorangki labdun shupe yeke nangtu. Pyotu dupe anbenyine zubjin ngenpa gyormen namke koba chimki tsarjejin. Pyotki dimba nam. Denja su chikip, kyorangki ngu tezo mepe nipa so, ngene sure topju de, gongya nangwar den, gyma lopsan zhishi jin zinsung che du. Soba kala tsalyanki wensin che de, Rokram che du, chanan pemur kudu che de sartu shakbe kalyon namda nyamdu, kube semze chiki shamdi shu chokba shi nyandrun shu tu. Gyurmi namge ne, ngeki sure la zimi che ne, chanan pemur zinjo mechi bar tumi ki chawa che du be, nge tsu anpengi ne pepde ki kalabdun shu baso gogon ma chungwar koba chimki tsarje be jesu, Kobe ngawa kimi lupsan zhishi jene tumi ki chungzin chikip. Benjita kyo ne pabzi chena tizuwa chikui durung. Tidu kiran minyong wangshi menbe dupki ngene gongbe jejin kente kyo la nipa tungkyu suwa gongba yangshin sure topju de galyon ki letun che juba yin. Dipar kyo ki ngeki sure la ten ngenba chimi lupsan zhishi jenla hibje de sungshin. Soba kala tsanenki wensin tang rogram che. Sartu shakbe kalyon namda lenchikdu samba namda ki chanan bemur kudu shuxin shamdi shuchokba si shuba ni shindu din. Dila nge shindu gawa chung. Benjita kyo natsu chawar pyo ki sache shindu ke che xin. Buide denpa tarwa tang jeldu. Mitji ki shungle tunchun chobar kyabduba shik mindukbe. Nge ne. Miksi sechun changme gondomba anbyan tsirinda, ehen anbyan chuhu, namge tsirin. Zangki chirikki pendi jen la kapabdi koba zu sani. Chana bemutang zhudi pyoegi mecha zu chene, mithingwa liatun likbar chunju tube mishik dimzhu ki nyanchun shudi kyotang nyamdu galyun ki liatun chunju chu. Di che du kyo jikdu ngeki sure la ten sartu shakbe kalyon namdang lhendu tunship ki chanan bemur kudu shuxin. Nga wa pimpang namda zekyong chixin le tun suwa la likbar ta ju chu. Soba ka la canen ki wensin chixin sayu suwa zangma gyongwe goba suwa la zun chu. Kesi chunju mituba tang meshin be le tun yotze nge zui anpian tikar yume. Teche gyumtsen dundi ngenjar ki Chiwa shuchu, kyoran ngeki kye jesu changdi, kyoran ne labdun shubatar shamdi hulki shutubzi, ngeki sure gyachi mumi gyundu tobar gyuru, te chetu mikse ki papa yin, shi gaze ne, mirinwar gyi ki gongtun shin, sichun ki zungtu, tsirin jen
진의 평가는 표도 절대 예전 롭산 제시소 수요남세 왕키세 탈게 지린소 사다칼라 내용 외반남 쿵 소소를 종다소 주둔 종도 지린진 게 뿐칭남 진로 미린 전기 편디 안편진 균두 진의 뿐남다 매직 끝인진 공변지다 디니 가주이기 땡네 편중 디탭기 저지 전쟁 주소만 시 탱투이경 총맹 군기 체말 진진 농달 작바 대신 땡키 소난키 개초와 개선 겸술 진휴 등내 공마 침부를 연휴기 편방 석자질라 질자싱 저지 대재창투왕 디급기 진의 변화기 민다 표밀 독바 밀지 끝인진 공변치다 직부 천재 제벌 겐유바 마세 공도 남규 자면 공마 따구 침부 쓰리 가마 피베 세트윤 남장 현실 진장다 몽신 뒤담도 꿰바소 민벌 디커 쓰리 신보치 오마 칸 볼라 메바 유시 대다기 주퇴윤 상의 강유 즉시 자주 필요해 뇌내수 꿰 유민 소수의 마치 오마 당 쉬다 제치 추당 야세 용어 유배 대다라 디게지 주발차디 간대한 포장 접시 배명이 급시 파미 구매 대두연기 가외 공도 디즈 쇠미도 가신 규비기기 주심이야. 다루의 메론 염대 치벅칠 파미 링제 송인 세통도 뛰니 메양 장루 강인나 배준 랜동 달기 치례 땡 에마 코요 메복게 공는 상배론대 노윤 벤지 때 다소 중교로 부재 리제 군 촉배 지미 딘저 제표담 팅두 조배 진의 양천계 zomyun-zamlang lom-sim-chua-zin-na, kong-mei-ge-lung-kang-na-dun-san-di, tu-be-na-wa-pyo-na-hien-su-yu, zebu-ka-la-ri-bu-ng-zin-ba-ta, dun-den-xun-yu-meng-ur-ging-mui-xin, chin-jian-mei-pur, kong-mei-ge-lung-ta, nguan-chung-ju-la-ko-yu-lo-chu-gi, ma-chung-chu-ta-lik-bi-ni-su-tam, nam-dar-nyun-den-lang-bu-chir-den-xik, sang-e-ma-bi-jing-mi-dung-a-ba, tok-ju-gi-la-xer-ri-ging-di-tu, 시 차원이 벌급 기칙 수제보 대내 미진월 저지 전쟁 죽순매 공전신 경원 탐지 긴시 진부 샴디바 매직 끝인진 깔은 노유 공변지다 외유토 레로 진달 작샤 도카르 제품 체린 원제다 편바 시주 지디엔 셀무와 니마 겐지 제라 자사기 초류 생되되 깔윤기 레쿠르투 공마 주인 까주기 때문에 고샤 제와 당 뜻중 가샤기 중이 시지 제통받아 사사 자가 체주와 간주니 단 디기 링버 가샤기 각바 삼야 하간바 제 시시 주겐 계셔 계산 겸주 인제기 서규 제티 제글루 계셔 공매 주시 동의기 통계 시급장 갑입수 가련기 레쿠르티신 세경기 고사탄 케미 인베 편종 갸슬 총매 청매 꿀수 강지 귤루다 양 가련 텐게 보달리 심중도 멘뷰기 게르도 깔룹제외 된돌 노엔 공변지다랑 교유 시자 제바제 채워 근시 달기 토 가련 십중진 갸슬 순부양 딤주기 꽤바 샤달리 두슈 토장소 제바 떼내 민덕 내튀기 깔륜남 따라 유신 텐길다 랑두 시샤소 청주 미신배 식대는 민재벌 첩시기 샴디다 남방기 초종제라 장매 삼바 준항제친 외내장 부저 주규기 팔라 디질계회 겸주 지주다 탁된 시기 기회 가규 니 기중기 지주 디신 땜배 맥두라 뇌진 랑심 힘도 철와제 친체네 계집 믹스의 링이 죽는 마도 디진 창마 교란남 송묘기 타 죄바 제규 소 가핍당 제수 제월 갈륜 갸오숨나 갤루체기 교두 갱규 시마르 천재 죽바 삼겐 품제 쏘기 제바 균인 카사르 세모월 찹듀 센제 준충남라 젠디엔 시스르 균인레 추베 교두 균초와 마지다 소수로 구법당 뛴배 카다 까짱지지 착다르기 지할때 저치 전부치 중년기 나외 링제상부 견주용다
디시 뼈윤 라나 메바 쯔월 제진 티치 공만 딱부 침비 비슈 안변규 갑십수 변지다 초된기 폭남 마위듭 왕결민 남계기 진슈 세신신치다 这是 폴란니 강중기 박용주규 갑협변신 계주와 계산 겸수다 비슈 안변 까메기 땡네 这是 폴레 법용나 쇠레 수젤 미원 폴라와 옆세 뒤 간디엔 칸사르투 협제남 딥존기 공다르 전든 칠람기 나르수 상부 메냠케 지준 생데 나기 주면 구단 호르괴다 겐규소 그 성지 샤달레 주베 그당 칠릭다 주마 직부 개교기 지당지 살신 제토 딜로네수 주변기 등규 움제다 야소르네 딩뉴 제티 공다르 두니 심중가도 주면 군든투 디게 다온남 딥조기 겹심 연라 듬버 멘제 윤디 시규르마 간디엔 하게마 주만니치 주두당 제바 딕치마 니슈엔 찰까마 네덴 주주 멘라 디시게게 첸두 두두당 제바 창미 낭듄 시규 균주 제진 티중 준듄급 공다르 주탄 군듄도 추반낭아 차리다 쇼다르 춘제급 조샤 남니 소수르 만미 공리 유 도린 장기 추간다 모마 소수 심중카게 추슘 듄키 까르미소 믹스 살파르 마티웨 균주 최변기 랑진낭 로크르 추마르 톱톰 로나제 마르케 니경업 중의 숨시 조와제 단대 파도 냠차 미규다 초지 로낭 용진 벤지다 까친 예시 견제 기총 3.0의 우피급 제풍수 청주 남진기 까주 능주 매직 거진진 공변지다다 십중 딘딘 주만이네 신의 정부실 면제 구순 톡딘 9월 스찬 흉아 무상업주 탐바 교육니 신제 땅직 제표디 신의 주바 대동 인민의 거지 사제 휴제기 토발딘 디네순 최윤도 지외 대담 투무 메인바 교발시 공도현계기 세나와디니 표기 좀바 부착진 두린 댄진 변조기 잠바다 세림 근조라기 좀치 견고 난신 변종 메마 비준캉네 비준난외 남다르 착진 급시외 미접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주무 시차와 표노르기 표게 룽친기 개주당 둔벌 좀치 원참단자네 양균 슈바티 류시바티시 센럴행계 팅디 리젠 퓨스마인 리젠 저수당 직중난겐니 참바트시라다 십실 챙규바니 계산 주가라지 텔레망의 난된 센트유나 주리 진디 시베 APP로 두근낭으로 휴교당지 행계 휴대인지하고

0: 보도고라 인제 셴베 냠상고르 니나라 총세루 전에 공조 고수 세당 자원람주 친장 현진 님의 7인 협회 저시 민주 수준이
1: 리세
0: 저제 간 양지서라 고시는 거
1: 노노 리세 소셔나바 토제나 수딘 자고
0: 라 저제 고시는 거
1: 노

0: 你应该说了看咋嘛这一定说不定了给啦那说不定你才能看书呢大致领着给啦那那你说到这里来这里是不是给你准备吧那我就是说中间你都是那几个给啦那那你说嗯既然你呢这里应该做一年不年龄才能说那这一年这就是呗啊那不是这么多了给他那边差什么级别送这里所以便宜呢
1: 또제다던도
0: 그래
1: 네 사지 부모절에서 둘이 준다라 똑대라 미세비다 이게 비슷한데 선용을 틀린다 리치스도 선들신기 자세 선들리기 어떻게 좀 되시게라
0: 네세
1: 나 뜨는데 저 컴퓨터지라 미세비 뜨는데 선도 용다 틀려세 님들라다 치지 저거 좀 준다라 아제 디지라 오물라 기사 디지는 미세비를 해서 선도 뇨 당때네 거기 온지라 당선음 더라 미세비
0: 또
2: 那好不得,你也沒有什麼卡古送的給他,這些。你是公司那把這些男生給送的呢,都留用了,那了。那了,那了。你看啥?看上了。那現在看出來呢。誒,這就是給了。那了,這就來聽這把給你呢。誒,算都是去出面上的給了。那了,你是
0: 嗯,今天你是拿出那件衣服,直接去呗,那不是不知道给他那边,差什么事情,所以便宜呢?那样不念,你就说就能够用了,不愿意。你是?今天准备想去呗,大概聊了两件,不行,啊,就这,你说这,啊,不忘这,上不了,这,不愿意。嗯,那。今天写这东西,先修给村总去呗,啊,想了,不愿意。你是?我们家做了,你们想想用了,最近面对学。那了。 真真正正的啦。那那你是?

0: 한다니 비친키 추수 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생겨 넘어서 샴라 더니 까망에 생규년제 쇼긴 계시 지역 관계 지로년 동안 자매 인수

0: 띵호 다 이외에 니리 매버티 다 아니 니 니기 사자 칼 칸듬지 스미여다 니디사 니디 아니 로에 빵빵 따버나시 샤여레스데 니디 어디스레 다시 또 하나 쉬는 나신게 아니 잡는시 뭐다 세치 코르체 대시 기디에 되어레스 다 되는 여바 조바티다 체레츠나면 또 아니 높죠 소리기 공부다나 아니 디 오징오치 말아 조심이 아니 소원데 칠업이바 어 다 디 칠바비 비자대바 디기 오지낸 조 디니레스 다른 팀 만져바 가려야스 아니 로알 아니 내고 뉴바테마 다 테멘기 뉴바시안 데요레스 그나 로아고 코던다 부시나 아니 그럽자시나 엔텐디지레샤스
1: 레슬레셀 다 콘리 암질라 제시 겸능시 다 닝디나 게부텐의 슈부탄 잡으유지다 당능시 로디네레 다야 디타골 유베 다 렘부터 부틴데지레시발 다 마시체비나 나 주미기 르부 다 말라 창물로 개가 하잔 친부진비네레 디낭네레야 양나 주 닝타 로아서 등주이나 양 티웨야 당나 주 자지기 다 말라도 부틴데지레시발 레슬레셀 당나 주 넘규 소연나 슈비네레 다야 로네 중요디 인제스 게임은 구체제 디치월발 근데 인도즈바 드림질라리아 근데 쉬어디나 로네디 나야기 더 주진디 조 근데질리아 토유날
0: 네세 다디아다 페지소르바 쿠랑이 면이 제소나 아니 된디지레샤 로네 나이 중제 가스나면도 교신하면도 된디지 다디 주디 롱다 트바 베게 타 추세레 디시볼레 아니 미다와레스 다 디 초스 추벌 아다나즈 게 겐디 아니 카세루와치 아니 나랑도 같이 주머리치 뒤들이 마음 쓰여봤다 말 안에 가져야겠다 맞다 차체모 높지 있는 차체모 아니 나 도와 마음 보여봤으나 아무도 다 도와 템버스나 아무도 다 태도 마음 보여봐 뒤들이 다 거리고 박도기 길에 뒤를 못 대봐 대만지 아니 참바 때부터 아니 뒤를 못 주면도 봐 참내기 주고 대차와 되겠지 아니 담바 차와 뒤도도 주면도 봐 차와 뒤도도 아니 나랑도 도만도 봐 아무 쇠만도 봐 다 된대기 제소는 아니 디제라 돈줄람 다다고지 아니 터휴다 유린템비 제라 아니 로네다 중국요아래 살로네 지 중계소라지다 데르지레샤
1: 레슬레셀 나나조 로에네시디네레 넘규다 초에춘이 슈브네미 망체지게 다 콜리 암질라 슈베기 향나 중에 제소 딘데 디 슈크체 차야르발 다 콜리 슈야기 서돈소디 미장웨 규게 기바치아 이네레 다는 신기 다야 심레 딘데 신도 첨부 중요한 탄 디신기나 아니 양 참바 탄 차주불라소 딘데 기겐체제 아니 계란리아 니시디 림시 림시 딘데
0: Yes.
1: 레슬레셀 남규 나조 다 내버지 군의 슈미나 알로 데브 민도스 도스숨베 모도얀 키란 영니께 근제 이미지 다다는 신로네기 콜리 암질라고 전나베 다 요와 게디나네 기기나 추유메 다 딘제지 킹에 용묘치르발 다 딘제 인주 좀 바다 나조 남규네 다 내시 근제 지미네레 알레 몰리아 멩가리아 피제 딱제 세부지 나야지다 키란 디뇽야기 겐디 인니 근제 지리아 토유메 라서 던조 야고체 마긴 비나얀 키란 멘주시나 Yurimna inele, no juki, menjunaya inerisval, tanning singi menju di tushu joya lasso dinjegi, short yum kushu di dun hengene, detail inele, tunan snanku is the one.
0: Rela.
1: The cell. The chevino o koli amsla kiranki, lone yiwa ye, modushi vegalina, yan lone tables aji sunsuan, the di inele, yan nawegolia, neda shu namindu, tisingi da lone tables adi, yan wunzindi kanje nangome, dinjas sejis kurana shuin.
0: 나세 다 코데서는 쉬버려지나 너네 테부터 드링카상이 아주 망쳐서나 아무도 다 이 만차에 가르스고 알아서나 다 대기다 벽에 앱서지 치관에 치관에 쓰니도
1: 쓰고
0: 어떤 아주 쓰는 다 디 더블라 유어디 내다다 디
1: 네스
0: 네스 내다 디 더블라 지잖아 지고 알아 주 남기 테보스 지고 알아 너네 테보스 게 고랑 어디 가르스는 하나도 다 로아나로라 벽에 쇼바 지고 알아 주 로아나 딱 디 어디 가마스나 로아나 벽에 쇼바 인데스 벽에 쇼비 내다 지어라 다 디 내다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이 다 남균의 루바 망보여다 루바 모족 망둘로 답에 모족 쓰리간다 루바 모모임바 우징업가와 얘는 견다 우티바 견다 견다로가 오 해브스로 딱 티바스나 오 해바 되게 집에서 때 반냄데 주어서는데 뭐 로데치라 아니 배터리 독에 되게 강 되면서 딘디에 돌아 아니야 리버티 이스토미카리아 데르도님 어디 밀론의 테버디기네다 쪼다다나서 민주 따서 그 딘디지레 어디서 로나 배경 쇼자 배경 쇼신네 디카마스나 로유라 로유나 로라 리버망고 대여자 리버티 고만듭나 오가예 로데 지보자예 우람 대범에 바자예 어디지레 님 리버 텀바장게 아니야 바데사사 자야지 다디 테버스게 된가나 두디 로네 테버스 딘디 딘디지랑 거지 슈가를 Transit tapi cawatu ane di nala lo bibiling di nala lo cue. Oh, di itu cue dua di tangsona lebih tuh le cok tu nengak bingin sungguh dulu.
1: Ah,
0: oh, tak tuh entah sereja. Di mana ane tangan rasa nasi tu cue bal caca sana. Saya tu cue lam men cies tu gua. Ngan tu pergi suara bi komputer sana. Nasi kare cue bal rasa ina. Saya tu menjadi sila mitawa le. Tak saya tu menjadi si. Saya tu menjadi si kan nasi cila caca sana. Lamsam men tangan sila yah maring. Ngan tu saya tu. Oh, cue lam kita ni. Ngan cue tu di akhirin. Dan nanti di tangku cungcung kita mah top dah masuk. Cungcung kalau ane ngah tu seda jalan tiada ni. Jauh gres. Tiba tahu kita nazar nak ni seda kahit tinggi gua resina. Tapi sarberi gua aku. Siapa? Masaba. Ane ngop seri. Sindo gres. Tuju seberi. Tengzi tangku gua re. Tengzi kia ni cukup tangai tu aku. Kamu sana tengzi tangju sana. Tengzi kurang ni pegi seda ni bayar aku lah. Tengzi sengaja tu suara biji sih ane ni bertang sih nalar kasung garisna tengzi cukup pegi seda semen dah sumi nalar aku tengzi tidak pegi cahaya ni bertanya tak tak masa tak tengzi waktu tu tengku dia stop je sih sih kalau sih menasih ni panye dia ni cukup dah nyimba dah ane hampir jepjo dah oh tak tinggi je suci kau mana ane ngarang tu cap kau mana cukup dia cap tinggal ngarang tu cuci kau ah cukup kocan tu cukup kocan tu tu tuan sana ane lupa dia dia lalu cik lupa tuan dia cik buat dia cik waris dia cuba waris
1: lesel tangan tu namju kajun lini le minyak tamce seni tan tanet tamce kumne res tinggal cukup bal tadi ini le kerang ki namju ne seni tan cuma di yang ya kuji sung tu bi na yang ne si mungguji mepoya naya le yang wong kaki cale mungguji nan tu kau 是吧？嗯，罗威尼西的我呢，徐伟呢嘞，嗯，他看了俺们家那个蒙古学生不是，他第一个，再叫我呢徐伟呢，做宁波人，动作这么快呀？当然是差个拖不打，当然是给当个那做乌兰达的个俩破土气味给谁的动作？但用咱们去吹啊，他提醒给下沙巴打马沙巴，政治谈提醒，新的嘴巴老说，新的嘴巴里动作忙咱们吹呢，俺家人给那些的人心说呀，给听着评论就是吧？是是是。Listen, listen，
0: 那我那些以外呢，区别可不一样。老几虽然听这些松松啊，他第一呢，他第一个文字训练都当能行的，那些第一个年代的，英语肯定前面听这些才知识，就让他学会了。那是他老几是你的，看他过过来是那中国人做的，做的比较牛，老几他那功能也，那你这个呢，老几是学不了。那我老话都提的响，就老了年差接不的。啊，那是。
1: 俺查接的个，当然就卡都学不着人，他老难了，老查着难了了，查第个跑都也不起嘛，都不查着白，查轻着的不是，当然话查忙不起来的，哦，查忙不也不简单的，老接的了，等于讲是七六五个开始呢，非学生多长时间？嗯，我觉得他等于讲就白等于说出卖人的像，就老接的，俺查接不赢是吧？哦，俺查接不，老难接的是吧？老接写不老了，俺呢，查接的我。
0: 我站不同的，可以用送下的所有的笔记，用白马来，你真的是送下是。但是，但是，我们这个人啊，就开始呢，我查几本就查几本，但是人家说，真正忙不同样的，开始呢，啥叫干点人，人家做龙马单位经营的，那你谁就我们呢？俺就他查配角，忙不起来的，搞一些红细胞，都多种，谁多记录，他那都是我查解决，人家查解决。
1: 嗯，当然，你买那配茶就是。我顶这个那是顶这个，你把顶这个弄了嘞，非常正宗的，老茶几角的。哦，老几的芒果几块的，就让茶卡布因为盘子老几的那是有的。哦呀，第二大白的，第二的那个什么出名的，你出头就是拿我，伊拉个，你看那是说自己的白的，怕那个米的个马西西，我顶这个茶皮大的，面茶皮大的。
0: 啥不有啊？的是，嗯，类似类似。但老姐是啊，第一年来，既然给老外拿了呀，人家的级别应该，但人老外的长辈可能听这些是吧？我嘞，类似类似。但我原来呢，做行政区给监管某个职业呢，他俺拍照的这个送验这种啊，他第一年来，他老姐给那些的给，人家的这个的简单的钱从不都不去是吧？
1: Less
0: 老年膨胀时间的，俺老了操完节了哇，操完节的，俺操完节的就，俺老了那苦是吧，那节。 我的那件是哪一个设计？那彭长那些个呢？可是那个，哦，那长是的，一共比较多的，彭长姐的哥哥的，那彭伟长是个了，彭伟长的不，说到那的，找不寻不寻找不到，我的，我的，爹爹姐，明天的是的，我的，我的爹爹姐送不了啊。没事没事，刚刚跟着爹爹姐呢，别买了，看到送的彭长姐，下回了呢，我落车，当真呢，落车的落哪都丢不了，是。
2: 我们的话是你的，你给贴补是你的，然后是兄弟们的，打次去玩的，对，对，是呢。但那个可能学别人做，那那贴补，他我们的话，他说我们的话是如果看到是那，如果没学会坚持呢，别人别人跟俺说，他他妈做事啷个，六百倍我告诉六六万的，你五九万的，穷我这点事业话的，是的。那那肯定俺说，我们的话是你的，第一个贴补是你的，然后是兄弟们的，打次去玩的，对，对，是呢。但那个可能学别人做，那那贴补是你的，你给贴补是你的，然后是兄弟们的，打次去玩的，对，对，是呢。但那个可能学别人做，那那贴补是你的，你给贴补是你的，然后是兄弟们的，打次去玩的，对，对，是呢。但那个可能学别人做，那那贴补是你的，你给贴补是你的，然后是兄弟们的，打次去玩的，对，对，是呢。但那个可能学别人做，那那贴补是你的，你给贴补是你
0: nyingba tuk tangpani nyingbi tandaala kuna tiki warayla.
1: Yesi.
0: Longna soo yu tabla chasa nga lolong ki taala ane cheshin trangpa, mikjib tiki trangpa. Libala chasa suna busob tabu yung yungu warayasi.
1: Yesi.
0: Ti manza tangpa tila ane nga nandu dushi nalo ki chiba soo yu nala kana songdo asina tangpa lona nyingba longden te songsha. Tadu lushin liba kogdu meso. Nikdaan chuta jen nikarwa osu kara soo asina mikjin da. Ane chundo tiki de, chudoya to Ani suni, diya diya
1: kaabucha,
0: kaabucha.
1: Odi
0: dhegi diya, esta lo lo diya, tato lo, lo libe lo sina lo maa tuye mebichi. Lo wans tanga, ani liba tiasub dhebichi, busub dhebo.
1: Odi
0: nisi maa dhoji, ngaran paa liba ngoy suran koye mebichi.
1: Odi
0: tindiji le shas, tango ki tati.
1: Lesi, lesi, lesi. Ta lo ne de yin le kwang yam zi la sum nang xin ye wa ye zam che di ne le ta di gi na dan na lu yin re di ne da tuan dan di ge sang lo lo ga ji yin du zam ba ta din zhe si ka she li yin na lu bu di ta pe di na nang xin tuan ya zhi ba lu ka she li ne yang kia su tuan ya ka she li ne yang lu bu di kwa mo du be ge chol na yo ya din zhe si yin du zam ba ta din zhe si di tuan gi yang ne si di gi ye wa li ne le rab dan shi mo mong gu chi yu du zam ba na zo ne ba chi ngon ne shu yin ne le ke rang gi slo we ngon li ya ma di bu din zhe chun be kub li yin na yang ye ba du 前天给面干了呀，当时那还得开心不是多了。
0: 是是是。
1: 来是来是来了。

생 남초 참대레드 디링키 대단람도 나고지 시베 낭도 참모 시신비 팅디르젠기 십시 신고난케니 톡츠라다 원던즈라시 팅제네가 줄리젠세 나와 인터넷

0: 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我们的生活在这里， 마란주 초에나라 혹시다 주어 드미나족의 힘대여시 혹시다 주어디에게 만주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1: 실자 만주의 직딘 감침부대야 찬나게베 맞에 시즈몽구치기 랜신대기 듬바침부유 이내래 주어몽구치 양탁벨랜디 큐니하쿠구민도
0: 범랑게 주어친도 유배 삼루도 유부호래 감히 제시 란로디바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가치고 디나르 친부이나 딘딘 란로 고야게 렌지 닌도 카부지
1: 나마 리즈라
0: 오오 진행하라니 님도 나마 리즈나죠
1: 레스볼라
0: 나 보게 나마 리즈기 고데 치기인다
1: 姐姐你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2: 子，爹没到顶真硬钱了啊！
1: 是小姐子，今天爬起能等到没到崔氏证明那座度。
2: 是下，你那云店可累起了，没到独自单有个马达。
1: 爹没到你吃都独独自单吧，可累了。
2: 俺最给那耶稣呀，切云呢，在谈自信苍老了，厕所有人送给。可是俺最独自单边呢，控制哪只东西？独自忙过单边呢，控制感觉心儿的。
1: 啊嘞，哟，他前两夜怕那啷个的那关节用过？
2: 啊是，云店用得的，平夜进去他们忙过许多。
1: 日下顶着人家了，对的，进去他们平夜吹西窗的多。
2: 日下。我那凝结了啊！
3: 啊啾！
2: 儿子，你爹让你阿媳那洗去回去，让阿姐给接，让阿强不给我买的吧？
1: 强不给我买的，买是俺农村的，买到大等到再接了呀，军人我请不赢了，南山阿姐给，俺米了啥不让了？米出去打仗都买不通过哟。
2: 儿子，顶这样钱不了啊！钱的咱面干了中午的。
1: 哦，我可是俺们那个面干了吃去的嘞，俺们那个送呀了呀。第二，咱大子新妈这张顶这亲日送给，光给送呀了呀。要需求呢，咱大子新月色苦有了呀，扛不起我的送给。可是顶那么久呢，咱大子新都知道。养人是钱呢，俺们何必打听这叫个马人送给？
2: 俺嘞，他去对云店让许我，没到怎么着呢？是让中央有马人是吧？
1: 是小姐子，咱当自信进了呀，带队进不去多的嘞。一年啊，他把这些何必等着叫用给？等着算不了。
2: 姐子，他一年嘞没忙过是让大姐不应该着，他一年何必叫要个工钱的客人呢？
1: 车子我来的养成绩的有没事你的还不知道呀可是你呢啊
2: 车子我你的人类有车了呀给谁的
1: 我是人类有车让你呀给谁的呀有没还不知道呀就我们真可是你呢
4: 没机器人还不知道你呢不是呢对了有点忙不稀奇我就合着去看样呢该着退地给的就个月。别呢那南图色对他没到心追度样呢图我说给烟天呢合着给死了合着查不你明年张安奶他昨天呢误会为奶说几百七个月。 이나 지당기 참내타 고나와니 합지개배 요인조이 합지개뒤 부저침은 봄시 나주탄제디 하람미응아이사 뚫기유시
2: 알레 나치뒤좀바딘제임부지
1: 최자 먼저 남규 합지개뒤지다 수수뒤인다가 치마다디게 털배면도 부저다둔조 타 정부 딘제도 주고 여주 삼미에머주
2: 최장체 안음규 삼륜노러러 합지세아디게비이나 다스 딘제게베모도지게 대야 금제망부 딘제유메 하체고메
1: 최장 시엔치다체비이나 아지다 남규 합지도스게부다가야 암라게 쿨로톱스콘라 야 참부게부조유입자 송그리
2: 최장체 kesi namgyu hapji gyewe yi na gyumze mangbu yu du zimba ngan zui changmu lo li ya tona che gu dong a
1: che zang che nda nge acha ge nga se ya li ya hapji gyewe yi na mi ge rang che nye yo ri si gi
2: che zang nge ma le nye ge zi din zhe shi kun yu yu nga lap zhe no lo li hapji gyewe yi na ba la da am la ge nga chen gu yo ri sim gi
1: 제자 먼저 진짜 삼내래 통화 제비는 소소 너고 나로리아 티드다 메도 신주 뒤다 진짜 주장 챙겨지 두고 또가
2: 제샤 텐더래 만주 메인 부채야 키다 심이다 안 되게래 합치게 보도 아
1: 어시샤 먼저 나 키디게래 합치게 뒤좀 봐 고 고즈 고즈 제제 크 쓰레
2: 제자 직체는 콘츠의 경우 유기지 두두 안주양 콘츠 초보체 사지지를 샤구기도 아
1: 제자 마시키다 시미세야든조 속차 이내래 이내 콘츠 대세 쿠유대래 장마지 고야대 케치부르샤 두베
2: 제잔체 안주 키래 안주는 신기 사제 배보지가 녀오지 딘제 총비는 콘츠의 기부 용기시 메신의 키사디 안주 초보 양슈지지바
1: 제자 안다 미카지게 합치 겹조지 두서봐 너무 찌르제 합치마 아치오스 슉제 겹주면 동아
2: 지샤
1: 지다니 게물라야지도
2: 지샤 던돌레 미망고 회사야 합치 겹대 케세 너고다 카마가 비네 미신다 칸르시마 토크르보 제자 인치민지 카카오지 섬기
1: 오시 이내랭에스야디 미카지게 수수넘규 미드르야 합지 쇼크제 마엽체 나고 찌르체치야디 양예 암라게 소야체비나 야고요 마리숭기
2: 알레
1: 제자 촉부충충스게레 콜리아 셰베 합지 제외학 좀젠디게 예브체제 남규네 장주 최대리야 토나치라
0: 然底下连个炒花菜里头，
4: 底下我那连屋那连个炒花菜不是多。
2: 巴拉姆拉，给我念真那西南的。
0: 卡多。
2: 哦，小娃啥的，给人个月呀，给我们咱卡里呢。
0: 呀，俺那一个呀，小娃给人什么都给，给人个月咱我都是在明大不是。
2: 钱咱给人个月呀，给我们咱卡里呢。
0: 旁边店里尿出菜了，小娃给人什么的。
2: 哦是，看到了，米啥的，还只给我呀，给我们咱卡里呢。
4: 합지 겨야 되다 라 참바 김내래 야 캬다 이제 지도 좀 겨그래
0: 저쩌면 그래
2: 김쟁 가리이나
4: 아 지랑 계속 던져는 초재임도
0: 김쟁 망도 하시지
4: 지사 지사 당연히 파세 이제 보면 정세 지주다
0: 용아 용아 보면은 정세 야구제 치아
2: 네스 빨라 하이 따딘 제스타 집에 캐시 빨라다 암라 음악해는 아 영인 소리 시켜 치우이나

0: 당지 벌의 당토 진도로 체부시 진도로 치링 니레레 찬용 데모와 니동 하잠 마표 지도 좀 입지 제로 니동 야면 니슈 저주 류진의 초보라 신주 품배 진도로 급 손바라 쇼킹수가 주고 파라 망도 신바탕 태낭 후비탕 후난 안회 유난 닝샤 총의 유슈제탕 대신 별랑키 루가탕 네발레 투미 루가 수입지 호난 용주이 강제 볼류 루가 딘슈 따라 진도로 팅 당부 수입지 갑디 진도로 계급 진배 신지바 계탕 서구탕 총결 카키 진바탕 보유 신지바 주피 구지 체유라 동주 올린 쪽디 진도로 장샤탕 천대 용의 기능 체유지 진도로 급섬 체바규 진도로 기쁘다기 쇼긴 팀의 균투 체로 체유지 제로 니동 야면 뉴스 저주 류진의 시발아 신주 펑비에 자당 강제 볼류 딘슈 진도로 티 계급 류제 지급 주기 캡자 체비 망초기 볼로숨기 진도로 제제 민토로 추니 강조사디 천대 류제 진내기 민창토 교류엽시
1: 제랄 미리 민저웨 볼로장 겐기 강제 볼로르디네 세심 섬무 차발 체유 제레 치르토 니레 찬용 미리 카게 망서 동자 카시에 덴도르 다와르 용유 신주 폼베루가 망토 침버티 카디에 표교 신진타 총결키 갑교 숙진타 카티더미 호비타 호난 안회제기 로게 카디에 표교 신진 인신 르제 주구르 체디 미리 카와 동타 비리 냠티제 균체 메바스도 당예 로가 총결케 속지 남베 레게 삼조 추시 후다 체디 후비타 후나 안회제 신진 송토 레슈게 다종 딘시 망부준 여부타 예외 로셰린 림제 겸나 레슈 표결게 레네 치직타 송도 진둠 살베 제부타 팀공 로게 톨롭 롭테 로마 림제 겸나 정칠 미 섬도 야타 니슈 접시 레슈 투발 체유 럭교 체유타 럭교 칭겐 초안이비 비리기 제고 팅 책동 잔변에 정치난 키 신대민의 편준 종 제발 근디 당대 배교기 제심티 미리 튼지기 제타 땜부식도 교와 체유
0: 미리 인념지기 폐기의 멍시딘도 당와 로가 총기르토 별이 당자리 회리 멤버리 로바리소 미리 뉴스 자구이 망초 티숨지 송할 하점 기업시 뉴엘로 셰징 로가 총기르키 미리 카와르 종탕 비리 냠티 제라 구디 동아티 탐진 체시 케진 시토 지와탕 딘드루 니티 토 치바탕 냠티 키나바 삽도 동아치 체니 미리 튠디 티 총기르 피게탕 망초 기 초에 초 강사라 냠티 토바 체유시 딘드루 니티 토 체리 로가 총기르키 유고로 럼티 지르드위칭 찬양 중국 모차라 진롱 진도르 티 삼예 권탕 야롱 장도 샤친 체당 진링체 로고 규도 제와탕 얌조 유초고르회 강고로 용자 진도르 키 치우탕 강리 나우 권디체키 진종 규칙도 제와마세 제람 규토 의미리네 슈샤키 냠네 서지 조부탕 침주탕 너부 뻬소제제 지두 점도체라 진도르 치진 로가르 유고르 체비 체든 람든 비리든네 진도르 스테데 데네 테게 응미링네 슈샤 냠린 체주 응주르 톱기브시 데그니 미리 인냠데 키 수르시긴 땅메 가세탕 까르마르티쿠 가동 튠지 총사라소 가리나베 디쿠티 미리 카키 망초 쳔튠 냠네가 데게 초와 쉐베 듀리 시도 조르싱 네동추 까마르티쿠 키 김제기 치주 차소 튠트 람절레 데네 망초 키 섬듄 충우 두바라 제바탕 테마제지 총례 디네에수 미링망부 총부 디네 핀주 로람탄 퇴몽토 폐제 용어 체기유 저시 최딘 디쿠이키 망수유 내장키 유고로 폐제 슈진당리 로다르 유고 미딩 틸학잠라 니린 슈기 예배 디쿠이키 총미탄 개용 산의 카키 유고와 첨두 냠내탄 핀주 롭정탄 제시를 송례 미리 튠디키 지침사비 덤규 잠탄 좀신 유입시 미리 튠디 족종 딩 섭도 당외 로가 총기르키 미리 튠디 야튠 차샤라 유르세 총제 톱친 명예 바라 로가 총기르키 개요 미리 튠디 야튠 비디언 총기르 총제 톱행아 족대 제바탕 총기르 용수 개요 미리 튠디 야튠 생드 배상 안냠디 칩시타 배상 미케레 뉴슈 전이 괴바 개요 미리 튠디 야튠 비디언 쿠이타 제바 종니타 롭스 딘시 직 옆시 今天准备七新年, Hoga Chong Jerichi, Sindhu Pombe, Zadan Gangzi, Bolu, Din Shu, Dindru, Gup Sumba, Juk Dine, Yushu Tang, Nibali, Nagjuja Jirukala, Ang Tang Butang, Niba, Sumba Ji, Sosor Top Yipsi, Dindru Jisam Tu Chene, Choksi, Dewasab Tang, Luzela Dine, Dubshu, Jiji Chi, Tunji Chi, Rimu, Nyam Tu, Gui Yipsi, Hogara, Sindhu Pombe, Zadan Gangzi, Bolu, Din Shu, Dindru Chi, Tsunbe, Luze, Dindru Kaki, Yalung Sashi Chimoro, Mirika, Wara Chong Tang, Biri, Nyam Ti Chi, Turip Ki, Liu Sara, Zom Sin Yipsi.
1: Single India, Kong Lang and Natsu,

시오 차글 튠도 차글 차게 꿀부 니 룽바 산 용기 차게 꿀부 제충 시오 빵들 튠도 빵들 샤와 우충 니 룽바 산 용기 샤와 우충 제충 시오 쟁리 주시 쟁리 치중 주모 你龙不三永远其中绝没他结穷希我破绽出息破绽破旋磨旋你龙不三永远破旋磨旋他结穷

모사 남크 시리에 탕싱 진카키 총부 폐례잠 무디 따르 규제 큰지더나 사티 부탕 포메 그기기 루양리 年行级别 규쿠지지 학삼탕别 닝담시지탄처디 롤럭기 탕가르시니 키기 크이나 딩골 갸싱치 내쳐 가르리치

0: 차부총범님께 丁金拉这么不可念人品推荐的朋友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你自送帕拉老人拉这么不可念人品推荐的朋友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你自送帕拉满汉拉这么不可念人品那么提出车间马学王长住你车间托学王长你自送帕拉 在于了这么不可念人品推荐的朋友 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你走你帕拉南嘎子的南提不住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你走你帕拉南里的恰不穷帕不念人品南提不住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住古帕拉帕里的恰不穷帕不住车间马学王长啊你车间托学王长就是帕拉从那儿的推荐帕不念人品南提不住车间马学王长啊你车间托学王长住住帕拉 拉这人恰不穷不念人品推荐的朋友车间马学王长姑娘车间托学王长你走你帕拉你莫若恰不穷不念人品那么提不住车间马学王长接你车间托学王长你走皮帕拉拉这人推荐不念人品那么提不住车间马学王长就是你车间托学王长你这样帕拉生个那么错定地能行文的虚擦
1: 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迪卡尔尼， 领队官腔级别李前引。
2: 你对三个月门市不
3: 能三个月就给开
4: 三个月把它也看明在当中
3: 三个月也进入你多年送了配给也最
5: 三个月滚对滚穷
0: 你说给句子这不灵样子的区别门顿他说样差别他在区里之上
2: 拉到卡巴牛国际日前的食堂，结合新农场龙舟的科学园，拉到卡巴以狂赞提为起，历年扛了牌子，结合以科学价值奖的龙舟切桥，托选了国人阿个教育堂，恳请人心了，国儿协同给你去教育，十点两分，中国日前起历年的片面录制内容。
3: 中国日前起云至拉到卡巴，城西也接了电价娱乐烧浆跨越的。卡巴尔塔安大忙为连续去了熊吉尔英杰些修在龙时间的铁东年朗坎地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日子桥
6: 早上台北新建超过人家公干上他的人家新国措备来在店里这个平均农村人之力共票给农村去生就了管队观众协别七日来在时我那一天的来在年中修建变成因
3: 新个人家看不上我来在年中修建的建议听第三军军队军长西北列在南南部草决定作为铁闸谈三军军队西北南线抗议，这是虚言。
6: 三六一，我了南部草决定作为铁闸西北南线的，这是哪说？
3: 昨年七月，南阳塔北桥第不第年铁闸三部起。
7: 三军军队军长列在起，决定作为铁闸南线。
3: 平地决定作为其他级别能在南岸的南北错让中级美丽卡给来接不他忙做给积极书记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的龙我家谈就没阿口味电梯促进团南为松懈开进有公团陆中老大丁色级别国给听众国家图团队导致极度低年罗心集团切续用完切吧写亏不行严重雄意
8: 年下对马的积极书记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的龙华家堂居民阿科尔为电梯促进团党委松懈开进了让中吉美利卡去连接不堂忙做去村南内家千不穷行长为积极书记松懈开进集体为团人的国定十零不堂日本积了军吧女秀积了短不接接的抗中杀土罗阶级多金组织团美利加达拉七罗心集团用完了积极银写积极逆团昂就有事 民望第二天被批阶级三路六零大路堂决定西北民望民族批阶通啊美利卡去团结进步堂借用民望去团结进步中华普通用去团结进步去军前美巴拉萨电堂批阶通啊民望同居路通面胡尊人心堂人贵人心三对人心去归拢卡里前呢中国陆地停留进了归地通位及其多票制度之国
3: 西北积极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去习近平就将他美丽团结来团了团结去卡丘三天能入室他和重庆人都去恰似重修甘马地归托当支部书记努不这些给地归给来接把地租钱的松懈开进给没意给应住热热心了可玩联心月接了你多年松楼这么特别地归天呢他和重庆去隔日南边 重庆地区汤姆一百塔铁日节日塔普日辉日门巴日罗巴日所每日你说这松铁重庆铁铁塔铁东黑站错啊接行月你为罗些人地区给中华美丽集团错别都是给做干了谈判明年新竹马步金西塔匈奴新店边设计所出租你说这批人军退来个前边小小球员队铁罗入参与美丽卡给忙做给米定铁铁黑站了 相对区别，吉隆业东宁安路大瓦古巴尔托个重庆去美丽团结亚团结北上两地的青年团员。甘马公司呢，甘马地区牌，马丹赵伟，甘马去新北当了区别，当面深度南洋涅巴签约。给的团呢，新北团在新北呢最新时，忙做九九马街空，张北重组。
9: 西北边还是重庆跑过重庆，路过地沟了，运到千不穷呢。地界点边，金西所求的，他家美丽团结亚团恰恰给留三百钟时间。沿用给建议六种去密塞地沟不是银边，建议六款穷人，六块门六千钞的，普瑞出面，阶级给解决建议中华塔吉利塔汇率，从头给票给将呢，凭借六种塔让日起人，美丽团结给别团金山居住团圆时。 地区党积极支部原书记钱伯哲写给，如果地区内美利卡给推动，他团结别的团团结狂别单位存在实行办，按照甚至三百女不模特也不断呢。美利卡给忙做给水军推进任务动画他，忙水人呢了偏村六种，其中地区第二偏村大勇级别金山全部是对个，谢谢不他。第二罗曼代表会议从把马格西莫耶。 团结前任新地区南充实团结，全国编辑员办，如果你也不愿意不应，谢谢岳师。沿用的美丽团结亚团结北上米格尔尼木次林，六个团结托，壮志切莫塌，西次团结深组织区，江路康山地区托壮志切班邀请，今日他平日会日明白日上，明日就深团结前辈。
8: 地区人不提，新州清溪准不塌。日在朱家做的老人参与特团厅，加他也就六三七百。按介绍，沿用美丽团结亚团北上两地所给青年托业时，团结你都不是无言的，俺母体组织起的，美丽娃儿去团结送给他，具备开始起的，忙做体外忙为新州多行恐怖制度。 制度中呢，中华美丽加达拉拉布齐安居罗齐，多数技术别个人是你们司令去提到了协助。罗森集团七站区和铁站区团结都是制度制度，票据美丽卡给补助区松江黑站区罗定居民啊，当给个人业务堂，当给个人做了，当给技术创新，罗定习近平给首席党委当中央区居民东定区国际化，票据美丽卡给民办区，都是制度制度堂。
6: 베텝 라보치 사바라 띵니 로규키 랍지 차차 사바디티 지조정로 팅랍진기 변종 사바 조준키 지독 댐비 댐바림시 응은규로 통해 인바 상마라 이치 댐보 협지
3: 생글리게 공랑아나 최센트부티니 장종기 미리카기 레지부타 망조기 지급수지 시진핑키 중국 공전당 5년의 롱오자탄 조명아코외 딘지 척신토안왕외 송시에케진기 공퇴 롭종락달 딩섭치배골기 틴섭 거제토 툰지 덕자직도디네 로심직툰 치슈용와치바 시쿱티리
7: 투덕살비 등규기 공자 딘네타
3: 제도 댐비 편종기 분율 디나세
7: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기 파츠
3: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기 메로
7: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종 룽팅 연천 리고 최외 룽팅기 생교로 초두 리세 생교로 권대 군중 시대시
6: 생일에 샴라가 나부터 모두치 허가 총기르키 신주 폼바소 딘두루 디타도 체네 미리카 와르종 타비리 냠티지 섭도동의 꼬르키 팀좀 꼬주토 락당 디니 튠디키 류사라 냠토 잠시 괴부시 신신하소
3: 진데 투베 체니슈니 허가 총기르키 류제 탕토 타즈 럽로도 요와타 미조기 킹네예 강제 보류루가 주고 림부신 데랄 주와타 디네 신주 폼베 자탕 강제 보류 딘슈 젠도 급숨바 강정 사토 조심 교회가 고초 옆시 지루니도 니실레 젠도 급탁보 루카 부이 정말 최대 젠도 제번에 탄르 탕링 내용의 루가 주구이 젠도 치베파 원장키 젠라티 르제기 제삼도 제디 미리카기 신주도 달 공부직도 뒤에 미심 교회 류잠바타 좀신예
6: 부다기 쇼겐 팀의 균투 체로 친바 제로 니동점의 뉴스 접시 류진도 고발아 신주 품비 미계 진키 자당 강제 보류 딘슈 딘도로 갑당보 내동 취소 고소 협시 후비탕 후난 시전 변종선의 용의 투미주가 고이 류제바자탕 조주리 니기 투유 닌계지 딘도로 취 미리 튠지 치섭도 당 협시 다동 딘도로 취소토 하미 첩된탕 캔딘 유고리네 원조로 미봉 공초 소기 제고비네 메리카키 루제베 딘도르키 쇼라 냠투 자조탄 튠디키 콜링시 제로 니동자메 니슈쟁아 루진데 듄바라 딘도르 껌니바 로가 총제르키 루제 탕도 니로타 쥐딘 조원이 퓨미 종네 로가수 딘자라 루심 지도티 시베테 임시 안회 탕 후난 총의 유슈 간소 간루제 탕 대신 종용 기사구 탕 총제르 카타 토럽제니 용의 투미주가 주의 서범이 숨동 납제 신비 사두 오장키 강제 보류 당토 딘도르 체부시 딘도르 치링 니르르 찬용 데모와 니동 학잠탕 유고와 미치 쥐뚜인탕 나동 학잠 마표 지도 좀 엽지 제로 니동 야매 니슈 저주 류진데 초보라 신주 품비 딘도르 급 숨바라 쇼킹수가 주고 바라 망도 신바탕 대낭 후비탕 후난 안회 유난 닝샤 총의 유슈제탕 대신 별랑키 루가탕 네발레 투미 루가 수입시 호남 용주이 강제 보류 루가 딘슈 따라 진도를 팅 당부 수입시 갑디 진도를 계급 진배 신지부 계탕 서구탕 총결 카키 진부탕 보유 신지부 주피 구지 체유라 동주 올린족디 진도로 장샤탕 천대 용의 기능 체유시 진도로 급성 체부주 진도로 기뿌다기 수긴 팀리 균투 체로 체유시 제로 뉴동야매 뉴스 저주 류진의 시발아 신주 펑비에 자당 강제 보류 딘슈 딘도르티 계급 류제 지급 주기 캡자 제배 망초기 보로숨기 딘도르 제제 민토로 추니 강정사대 캔딘 류제 링내기 민창토 교류엽시
3: 제랄 미리 민저외 보로경겐기 강제 보로르 딘내 세심 서무 착발 체유 제제 치르토 니리를 찬용 미리 카기 망소 동자 카시에 딘도르 다와 용유 신주 펌베루가 망토 침부티 카대표교 신진타 총길키 갑교 숙진타 카체더미 후비타 후난 안회제기 로게 카대표교 신진인신 르제 주구르 체디 미리카와 종타 비리 냠지제 균체 메바섭도 당유 로가 총길키 속지 남베 레게 삼조 추시 후다 체디 후비타 후난 안회제 신진 숨토 레슈게 따종딘시 망부준유타 예외로세링 림제겸나 레슈 표교게 레네 치직타 숨도 진둠 살비 제부타 팀공 로게 토롭 롭텐 로마 림제겸나 종칠
9: 미 섬동 야타니 슈접시 레슈 토바체유 럭겨 체유탄 럭겨 칭겐 초안이비 비리기 제고 팅 책동 잔베네 정치난 기신대 민의 편준 종치발 군디 당대 배교기 지심티 미리 튠지기 제타 댐부식도 교화체유
8: 미리 인념지기 폐지의 멍시 댄도 당와

0: 민도 경계 은발에 계신 처칠 민도 경계 시동 숨겨 추주지주 심바티 퇴송벌에 야제 계주 케니 파와타 정치 전수 담된바 야제 등주 통고 창아 송이 없이 자도도 민도 경계 티 투자미에 바탕은 바체나 민도 경계 켄티 뒤에 계규리 전돌 치링 더 송와 시차려고게 전돌 토다 말라타 현재 AI 발리 년통 릉촉제기 내부주교마세 링류제 내외부림부타 모동시내 댄자시시체교탄체지 담대바 전돌마제콩 숨디 원종제람 연절체내 전수기 냠내 차용내 렉수동주리 센터링겐 하세지주랑골카지키 퍼주러교총샤 샴라티골키낭등십자 변조라내 링계성어주능지
1: 하사총지의 청관취주양 퇴진급송비치고변이를협의 제구 슝람 카지르 팀주 각동 제주르샤 덴자당 고림 덴바당 창간 메베제기 제고베지 조지 카조수 규베지주랑 고로 앙창 제바타 앙창 뉴슈 앙창 K 레고시 앙창 L 니 앙창 W 레고 숨제 람티 nga 네급 람티 고네 규베지도 고네 규베 투주티 지로 니동자미 뉴슈 저주르 진데 덴베 체 뉴슈 신인타 체 뉴슈 안 인키 치주 추주 초번에 추주 주탕 제게 바르샤 고세 람디니 타마르 샬람키 베주 완티군이 샤발라 디쿠 파라 제주랑 코로 뒤참 베디자 주타 공기 제주랑 코로 강코 람네 장점 람친라 티에가르 규티 타마라 샬람키 각돔 디쿠 토 규미종 내급 참샤베 버주니 조지 제주랑 코로 뒤메 니타 심주 공시 버주 쇼 예윤 니레 임바타 사르투 네베 버주니 넘네 샬라 규베 제주랑 코로 앙타 뉴슈타 앙창 K 레고시 앙창 L 니 앙창 W 레고 숨지라 강코람 심투 공시 법주 네급 사르투 니바타 코네 장도 규베 지주랑 코로 예바 변종 높진 샬람 법주 네급 사르투 니 예베 종미츠 당도네 정이 키 규세 럼티 규지 제디 정이 타 타니웨 법주수 지주랑 코로 고급에타 제구신 융의키 레드미네니티 타 규지를 예네 고림 대배권의 지주랑 코로나 주고 제고 족지지 렘디 응아신 라스시 주리샤 생례기 다체 뇨고유스 겐키 차바시 진송체샤 샴나 티고르키 낭텐시브 스남티기라네 리제소 오드네시
0: 지루니 돈이 돌려 다왕 앞에 체니슈니 시즈 총계 정보종 야라샹 렉즈 탄삼각동 칸키 总基地局了科绿地区实施年薪需不谈，大姐切不住。接入年度年二月大王阿伯中不中，亚热香气玉米松气第二锅气比例决定。创作年七月民间是按技术年不谈，提及决定期明明周围桃园民儿我这么谈，米地这他这边原本大姐早晚年热个面皮，年度超级是最切不住科绿地区实施不长吗？桃园民儿几期决定期按大热，人这一半确定没有过。Talk don't get your sum to swing, sing your bear, near turn to see, Kyodon Tokuki, tailor, lipki yupshi. Kyodon yasin Jomata, Zongji, did you give Gutiki, Tong Hajan Chimbuchene, near turn you ship Rujinla, Chitup Sokjon Zodi, Kushi Zetu, Yokuchi Gube, Kaja Tangwata, Kudu Miman in Dobe, New Ship, Lagzella Dene, Shimju, Darju, Samuchebe, Niswa Tongje, Nunju Tongje to Yiba, Zetu, naming to you. 대지 미만 년도별 테마 능출교태 제로년도의 롤을 다워드배체 조성인기 추수 주영한 잡나 니소 터진 잠치기 무진송 제부타 민알 휴시태 지디천배 무투 좀일 최신유입시 센터링겐 하사총겐러 타마 주문송겐식 송샤 샘나 태호월기 낭등시저 벤조라니 모주능시
1: 내자라 하사총겐의 도다 최종추기 하사총겐의 지디천배타 냠토 타마 주문수입의 휴시식 제주부타 휴시티당 지외민의탕 무제 무제를 제주 시대 제시 최저 뉴스 잡지 뒤마다 제주 제바주 년도배 예전 강토 유미 땡기 토비라 타마 주마 사지 신토 월지 유배 주시 시장 제주 시 주시 대당 대외 등당 고르 70 주 시계 대외 타마 주마 강치 뉴스 저구 제주 바탄 도유 예전 시송 시 주시 대 다다 모투 규모 펀디 지신 유지 동지 제바라 시는 하사 총결 도다 최종 주기 타로 도다 당 대외 주시 잘 학점 제주 바탄 교제 고르 치 동차 생기 유지 Nijinba Tabar Zani Midongwe Timja Tampur Tamni Timluki Singam Shujin Mwenbara Che Yubshi.
0: Singalengye Tingdi Lezen Shunzam Ta Shiyi Lezen Di Zumdi Gen Gur Siri Wangja La Ta Shibshi Chengkwe Nangkien Pusan Jumdun La Ji.
2: Penjo Lungchi Nienchi Liku Pege Lungchi Nien Tanda Lungchi Lopchi Lezen Shuyi.
3: Lidian Kongmen Nang La ngancho jinchuk daji jukpa xieba la dordenpa tang gyeba xieba nyeke nangne dordenpa gabla ya zawa la teyang cheba xie che di kanga jukji kanga che chidar jukji jichil che si sungpa cikang sunbu di denpa kodengko la ya ina lobjong tang ngunzi xu chuba re lobjong tang ngunzi xu chuba gyu ngancho jinchuk yige jubu dike ye ngunchuk yige ngabu nengxin 랑그 주유드 규베 민시 이기 남라 치바 시시스네데 주드기 남바 미직바 시시고네 주구구 예베 튼다디에 켄주버제 리젠디네 네 도르데마 당 개발시에버 니기 남네 개발시에버스네데 치바 시스네데 소소르 기제 자제 퓨거 룽틴 셈바보 남라 모두 슈위 파마 모두 슈에게 남드니 자와르무스 덴베 크림능신 진주기 이기남 랑고 주유드 규베 민시 이기 강탕 강아 주민기 고르숭베 낭드디게 이 진주기 이기남 랑고 주유드 규베 민시 이기 강탕 강아 주민기 고르숭급 자와르야 딘데 숭버데 강아 이기 텀제 라스 숭제 치강지기 강아 주베 추디 안조라 두르드치 야남바데 Cikang di tenpe kodengwa na shu na jinju ki yige jubu tige gana ae par ki mingxi yige temje la chida ki yiwa mebar jugu reese ki tunda dindeji ngandu la ya tena nga ruwa la kang la yige temje la si sungpe Cikang di kodeng tenju ki namba la ya ina ngandu yishib ngunji ji shu na kang la se ki jide che kang la kang shi duwa la 강디당 라든기 유댐베 첼라 니니니게 민시이기 강탕 강라 주발 치지나세기 나도 튼다 주발라 튼다디 대남바데 세브라주 슈버이나 강티 또 가르 세월 제발 리베스나 민시이기 당 라티 유댐바 제버발라 최장 강라 시두전은

다가는 신기 가타케 응원 가나 겐 거파 급 가마 감 더워 가가 가라 갈 가라 개 가사 개스 빼샤바 능신이 로라 내 공도 샤베 빼티다라야 차츠는 슈버이나 민시이기 가라 진주기 이기 주부 남바 태탕 태고네 자와티 르발라 딘디에 자와 지리 빼통주 토하네 표지 깨기 난라 슈수 유바 이기 난리 딘디에스 지수 유바 지배 지리 표게 난기 민 치 다가난 신기 다탕 터니엘라 속바 숙태당 대토네 고드 니젠을 땐투구 요르와 빼나 더워 가카 각스드 전에 람가베 두기 마음바 대코든 땜으로 와라 강아 강스드 전에 아주 찌들러 죽으러 와라 카타 케세기 케디 케니 당 케리 세라 속베 케드 와라 어머 카나 켄스드 전에 겐디 당 랭케 랭겐세야로 속베 겐디 와라 커파 컵디 어 카동세야로 속바 컵디 체블라세야로 속베 컵디 코든템버 와라 다가는 신기 카마 강견이 닌담기 퇴인바 양지두기 체양 인바 속기 코든템버 주버 와라 베나 더워 가가더블이나 가도 당 가보 거기세라 소베 코든템바 주고르발라 베나 카라 카르더블야 차츠니 시에베나 데카르탕 루카르세라 소베 카디 코든템바르발라 카라 케더블야 차츠니 시에베 있나니 토게세라 소바 케침부세라 소바 케강세라 소베 튼템바 주고르발라 타마타마데 케사 케더블야 차츠니 시에베 있나 세가 케더부 차지 탐미데베 차올로 주고르발라 제다 내 공도 슈베 베티다그 토네 다들 슝기 공바탄 다가는 신기 내수 능시 민시 이기 태탕 태라 남바 태탕 태이 토네 자외 지리 고든 태탕 태 땜바 주고 샤다르 발라 양에 무투제 베샤르제 공도 샤베 강라 민시 이기 텀제라세기 지강딜라 모두 탕 제시 이십 문진 슈베이나 빼나 머워 카라다 차타 체 라갑타 강아 강 머워 카나루 콰카 콰 거워 샤타 셰 머워 차파 첩 퍼워 까이다 갸라 갸르 짜라 제 세라 속바 남바 디능신기 고네 민시이기 디지라 조에 쓰드 요르베스나 쓰드 짜와니네 요마리 단당에 샤에게 머워 카라다 차타 체더부 비튼증원에 시에베이나 규게나라 유베 다틴데 다보지 된로 체바잠 레마도지기 이기 숙 텐즈 토안에 룽탕 땅아 다가는 신기 명탕 칙소하기 코드 덴투규 파샤 이기나라 틴데스 지외 소양요 마데 제장 머시 민시 이기군라 주버 레스 송다 송버 레디에 컨데지기 겁라 주제 부가나라 유베 다툰땡기 유어베 커시니 나잠 마도지기 이기 숙잠장 대달 통규 매바 루알라 룽탕 당화소 땜바 파샤 이숙 디체디 지외 수양 요마르 발라 다이네 이기 숙태에 토하네 표게 나라 다든 강탕 강양 세 머뉴베 이네 미리 샌다기 깨그 나라 유베 다 강시 천발 체바 딘데에 표게 나라 망부 요아리 베나 표게 나라 미리 샌다기 깨딘데 랑술 샤바 딘데 표이기 토하네 대조르 체바 딘데에 베 민용마 요아리 와라 요아리 디에 안저 천국으리 체장 다르디에야 송에게 이게 텀제라 세게 셰메디 페베게제 나라 틴데스 자수유바 이게 나라 틴데스 지수유바 틴데스 지배지리 표게 나라 다탕 터니에 강롱시 댄투베 민시 이게 텀제라 주바 인세지라 문지 최고구 요래
디레마도지게 이게 탐제라 수도

0: 전에 두수 잠지 틈바 충나 탁자리에 삼로동 메거바 집에 숙티 퓨게 난기 민탕 칙소 강 세투미 레 삼로동 메거바 랑그때바 강유바 능신 민시이기 강탕 강라 남바 강탕 강기 차네 잔두유바 능신 잘쳐바 딘데 자원이네 마르발라 다리 대송배 이기 텀제라 송배 셰미스 두가라 셰미디 강종수 작수의 유배 나탕 터니에서 강롱시 땡투배 민시 이기 텀제라 주스 송배 임바 문지 난국의 유바디니 하장기 개침보리 강아 이기 텀제라 송배 치강디 롭종 능두 와라 세도 송다기 난라야 치강디 제시에 꿈배급라 송배 셰미티게 가지 퓨가 룽딘 샘바보 남기 렌지 싱낭다 머시체나 강라 이기 텀제라스 송배 치강디 고등 근대지라 문지 치국의 유명이 꼴라 듄데 네 모두 슈버 능신리 铁디낭리 민주국의 남바 강탕 강유미 빼만 샤낭제 안돌리야이나 땡낭 유배 머치 셰미 딘데지 송낭샤 铁디낭 근대시 숨바데스나 민시이기 강라 죽바탕 남바 치더부고네 주민 디갑라야 남바 치더부고네 주민세기 셰미스두가라 디 카르스과르베스나 남바디 크게 코고와르스나 장베 남베 토네 죽버르베 양마나 고쟁기 남베 토네 죽버르베 양마나 도쟁기 남베 토네 죽버르베 양마나 양기 남베 토네 죽버르베 제다 남바 강탕 강기 토안의 주민기 죽죽기 남바 치에버로 와라 어디로 숨고와래 제다 민시이기 강탕 강아 주바탕 남바 치더베고네 주민 민주베 케발 신신 제발 체규니 급디 신발 체규 퇴기 조이스 팁디나라 셰미디게 숨요래 셰미디게 아래체나 개치모래 치강디 롭종 시두전에 안주 네바투 섬시 냄보 치고베 전다지 임바 치강디 롭종 시두 안주 로고 지베 치도 숭베 린당 유베 셰뮤지 임바 퇴외토 치강디 롭종 시두전에 안주 숭고베 시제 남당 팀조 안주려야 땡낭외 숭뮤지로 와라 티디낭라 송배 셰미 텐조 난저 치강디 롭종 치두자네 네바도 공부 시고에 샤다레 금제 가데스나 머시 민시 이게 텀제라 주바 레스 송바 레디에 이게 둘루레 삼로마당마체 소수 집에 이게 수기 티 두개낭라 유배 민탕 칭소 강탕 강 세투민레 삼로마당마체 저수 담지 틈어 죽나 소수 되바라 강제스 진도 여바 디능시 지척과 딘데 민자 민시 이기 강탕 강아 고도 장소기 나바 강탕 강기 차네 죽으 유메 대마체 민주바 가르 가르 여바라 소배 시자 티지 지강디 로종 지도전에 두구탕 섬시 규모 렌트부 치주디 원하타네 개침부시라데 진주다기 주버시에발라야이나 너댐바 당 개발시에버 니기 낭네 개발시에베 치다기 낭세 당보 치버시 당보 강아주베 꼴숭베 치강디고라야이나 냥어드탕 디세슈점 타가시기인 또듀나 강종수 작배 다탕 터니에서 땐도 룸에 민시 이거 꿀라 주바식라 문제 최고구요래 샴랑에 개발시에베 치다기 낭세니바 강기 주바시에베 꿀라야 이나 모두 두두지 슈그인 강기 주베 코든 송베 꿀라야 이나 자오라 근데 송모드베스나 강기 주부 대다기 송모데 강기 주부 대다기스 치강지기 차네 강기 주베 코든디 안돌레야 이나 대남바데 치강디 코디버 송자 게린 슈부지 치고야기 고바에 개요마데 로라 다 지금 디고랑 간주 두두지 모두 슈바이나 강기 주부 대다 계속 송배 디코드 된주기 남발을 야이나 간주 이십타 문제지 슈구 채바이나 강기 세기 지대체 강디탕 치바세월 주배 가키고 기사 기시두가라 기디니니기 죽지 진주기 이기 강탕 강기 주바 치지나 세야기 고든디 나돌이야 떼낭바데 세부다지 슈베이나 강기 세디 진주기 이기 강탕 강기 주바 치지나 세베 주바디 고든디 떼낭바데 세부르바라 퉁어토 강아 강태 주지기 이기 진주기 이기디 떼낭바데 세부르라 가기구 기사 기디 제바세어 제바데 대송 두바 타가 타게질라 남상 주부 대다 기스 송제 죽지 진주기 이기 주부 대다 니기 민시 이기 텀제라 주베 추디 나돌라 대나마데 돌디나 주유기 민시 이기 텀제라 주구유나 죽지 티에 진주기 이기 주부 대다 니기 주구유베 추디 전다디 시제디 나돌라 떼나고 와라 강아주부 당 강아주부 니니 찌글지딩 기조제데 강아주부 추디 키나 강기주부 된디에 슈글라 킨투베 전다지 와라 니네 시강디 코된디 킨디부 송자 디고라 양에 모두 슈장 다가셔기
1: 新年不错，公公上。唐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前世。来前的人，平江六八千名给人起码七零多几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有秀。
0: 치바시 낭세 숨버스네레 개발시에베 치다기 낭세 숨버스네레 진주기 이기남랑의 주의도 교배 민시 이기남라 추치도 배우고네 죽바르 치바 숭배 낭대고로 야인나 오늘당 제시지 슈기인 치다 죽바시에바랑 도덴바탕 개발시에바세기 치다기 낭세 니요아레 당부 도르데메글로 야이나 자와라 근데 숨으르베스나 치달 남바니 인데 다이 죽주 된기 추스 시간 이기 차네 안졸라 도르데메 남베 진주기 이기 티다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추치도 배우고네 죽발라야 남바니 이기 차네 코아탕 문지 랭구구 예바 니부소소양 진이 다이 죽주 임바탕 지슈디 된기 죽주 인주디 안돌라야 떼나마데 세부슈나 치강 당보 치달나마니 인디 세게 숭디 진주기 이기남랑의 죽유도 교회 민시 이기남라 추 치더베고네 죽발 치바 시에바랑 치다게 낭세기 요와 니니기 고네 죽구 예배 된디 떼나마르 와라 오나 남바니부 소수 강당 가르레스나 지강 당부 타마디라 담자하제기 채 따정부 대디 자제 니부 소수 강당 강이미 치매급러 대주유배 튼다디 대남바디 지강이배 안돌레야이나 니부 소수 강당 강이민디 민장담치 대남바디와라 다이 죽주 퇴기 추스 순두전에 니부 소수 티에 진니 다이 죽주 세야직다 진니 퇴기 죽주 임바디 나돌이야 떼나마데 오나 컨데직라 다이 죽주 시그레 컨데직라 퇴기 죽주 시그레 디 코던디게이나 냐리젠 치메 나라야이나 자지 퓨게 룬딘 샘바보 남라 모데 슈기예 리젠디 나라 냐 진네 강라 죽배 추댄배 걸어 자와라 강라 이기 텀제라스 송배 치강디 코든탕 니네 강기 죽두댄배 걸어 자와라 강기 죽부 티다기 송배 chikang didagi kodion kola

야지 피고 룽틴 샘바보 남라 모두타 제시 슈바인 리덴 치메 남라 예 진주기 이긴 남 랑기 주위도 규베 민시 이긴 남라 추치도 보고네 주베 추소 시베 남든 골라 야지 피고 룽틴 샘바보 남라 모두제 모두당 제시 슈즈 유베 야지 피고 룽틴 샘바보 남게 뒤도도 세나라나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슝나 딜리 학버지
2: 타줄람조 임바인 타소소 이원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기 맨주기 냠버체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스웨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든
6: 대탕 람든

0: 저 표지 소리비 고마다스나 나서 카레 쬐버다지나 세제 면제실에 미다와리다 세제 면제시 세제 면제시는 나도 지라 차샤스나 람사 멘타마스를 요마링아 세다 어쩌란 기타니 엘 쬐트미 디아슈레 다 나도 디 당고 총종 그다마 답다마스나 총종가라 아니가 세다 쬐람 되제 저그레스 대벽 따고기 나자라 끝내 세 카레 땡기고 와레스나 다 사르베리 그 와르고 샤사바 마사바 아니 옹업체리 신도그리 두두쇠베리 정지당 와레 정지기 아니 주어다나 두어리 가마스나 정지당 주스나 정지고라 아니 베게세 네버 와르고라 정지 생각주 두소리 비티시기 아니 네버 탱세나로 가서 말스나 정지 추고 베게세 있다 세면다
1: 민나로라오
2: 미네 탐제 세네 단단에 탐제 국내에 진짜 죽을발
1: 그래
2: 이내래 기란기 남균의 세탄 줄람디 야 야고지 송토비나 야 내시 몽고지 메보야 나야리 양원고기 차례 몽고스난 투고스발
1: 그래
2: 로에 내시 딩원의 슈비내래 다 콘레 엠지라게 몽고 슈심비 다디기 세주원의 슈비나 닝베직도 좀고야 당능신 차가 토보다 당능신기 당나조 우람다디게리아 폭도 치외기 세리도 좀다 용잠치 줘야다 디신기 샤사바다 마사바 정즈탄티시 신데 쇠바라소 딘데 쇠베리든스 망잠 취비나 양기랑기 내시디 림시 소야기 딘데 핀니지오르발 레슨레셀 나 콜리암질라기 노에 내시 이외나 슈베글리나 노게 소야 딘데 지송송알 다디이나 다디기 문제 슈네미도 당는 신기 내시디기 내다다 영이 컨데 지메 딘데 지세지 겨나 쇼인라
1: 네세 다 로게 에스니디 그거를 쓰나도 뭐라도 되래. 소리비 균형은 어떻게 이렇게 된다 고하는 게 너네 차 예라기 애능하는데 솔직히 되게 반나고 미디게 마시시 어딘데기 탈비했다디 괜찮비했다디 사부요아리스
2: 레슬레세 탈로게 세아디네레 키랑게 로에 난려야 년자디 개베 긴게다 양 로아디 장베 고든 딘데시리시바 레슬레세 당 의견은 안에서 신조 교육이 견과 무구지 있는 당아 배자디 지기 수년 저 동안 다디네레 탈로게 기네시디기 내다다디게 지단의 전 충분도 없이시바 레슬레셀 제비나 아야 콘 요와디난 제미나 양로네 부산제스 딘데 송송한 다디야 컨데지리아 원진난 고구나
1: 네세 달로네 풍산제 저로 당하다 파 그것도 이게 토코라니 이게 파 타이다 담아서는 되네 되는 최소나 풍산스리가 오에 장하나 풍산스 단로베 장다 그러와 어디든지 고구와레스 저데 컨데스레스는 로네 봉사스게데 아니 로알 차와디로와 차와디에데 아니 차와디기 주 아니 로나 나코 와 나지 어디 나지 나게 세제 다 봉사나 신게 아니
2: 사실 로어
1: 나 차스터 이공비죠 어디래 봉사지에 고고하래 다 봉회 차스이거로 와 봉회 차다부 섭다라디 좀 쉬비지
2: 소도 아 그 입대 대제 민디데스다
1: 어디 대대제 숨버와
2: 레슨레스
1: kamon kancho tili ki ane pima le kada suna pungzang jen shewe lo nani ngo lo tse ta tini lo tse di lo na to kyu pala res
2: tati zo yi nale kirang ki lo de ya tso di shuk chenpo chikebe kien che che ane ya nyanga ta tinte che che na di shuk chenpo chikebe du zamba ta na di lo di sebe su che che be di iwon pi chukur shi pala iwon di yi nale ta gana zo pungwe chang nang xin che che tinte su yu du zamba ta yang sopta tinte che li ya te che yang gana su nesi di ming tinte che chungpo ta uchi tinte che shi pala
1: Less.
2: Less.

0: 생 남초 참대레드 디랭키 대단람드 나구티 슈베 낭드 참모 슈신비 팅디르젠기 십시 신고낭케니 톡츠라타 노던즈라시 팅제네가 즐리젠세 나와 인터뷰 터지나 슈니 남링게 닌다 르디 심기 용외 민주 유언의 슈니 팅게
1: 中国古今有干呢，通过不给代码，西罗那。既然这你得的信念，我就拿错。西巴郎长，连我接过去，处理我自己。远近龙亲姻亲脸孔，远近龙亲脸，他的街上没道理钱，我做给你。远近龙亲姻亲脸孔，远近龙亲脸，他的街上没道理钱，我做给你。
2: 街上没到，抽不清检测，光看不上。谈到抽不清检测，先准备里程的呢？街上没到是？俺两个军训请假假，街上的烟。他提人看俺这里才拿了里呢，俺们熬了汤，那么是最西边能参加你吃的学员。我俩抽不清检测，提人俺这里才能吃的西边能参加汤不？俺们熬了西边的，先是那啥？
3: 原点点吧，原点啦，该有原点没那么，将这句话没多啦，该有下章提大名。
4: 日本老人养白，落去给当顶的呢，每日给牛骨丝吧，不能喝。
5: 长胖子为蛋白流啊，给你不急气，落个糖浆去，吃点蛋白忙不成。
6: 是吧？

0: 내 자녀 본 나의 부람탄 이기 쓰매 잔샤
1: 로브조 로브젠조
2: 야샤
3: 예라 공감상
1: 로브조 공감상 키리니 켄조야 로빈 팀이 루큐오 드슈이 로빈 팀이 삼보자니 셀로 축제 출구로 옆 녀원 남자탄 용놉산 얘기 세소 다시 해 참아라 지혜

0: 제 대유 미싱에디 합치켜야 가리나 아
1: 제자 언니게 링리에 체리아 게스치게
0: 오지 링리에 랑리아 게스치야 유 미 합치켜야 좀제 가리나
2: 미 지칠 합치켜 인남시나 Tuyla yujin mangbu shi ki nganzu hibji chi kham yang na gari tuy di gyabdu chugi yu. Bien na, na nang tu sa duy tan me do sin zhu du, yang na tu wo so ki yin tim na hibji gyab si la, hibji cha wu ni, mi ni zang ar ne tan, cho te ne, u hui wei ne so ki gi ba chigi yu. Yin na, jir dang ki cham ne tan, go na wa ni, hibji gyab bi yujin zo yin, hibji gyab du bu zha chima bum shi, Na ju tan jie di ha la mi nga yi sa du ge yu shi.
1: A le, da qi du zan ba din zhe yin bi shi.
0: Che zan, nga zu nam ju hap chi kyeb du ji da su su dun da ga chi ma da di ge tor pe ma do bu zhe da dun zu ta rin gu din zhe du zhu gu yu zhu sa mi ma ju.
1: 체자체 안음규 삼륜노러러 합지세야 디겨비는 다스 딘저게베 모도지게 대야 금제망 부딘저 유메 하지에 고메
0: 체자 셴치 따체비노 어 마지다 남규 하지 도스게베다야 암라게 쿨로톱스콜라 야 참베게 브조이브자 송그리
1: 체자체 계신 남규 합지게베이는 금제 망부 유두 좀 봐. 나 저 창문러리야. 더 나 최고 동아.
0: 최전체. 너 어, 네 아저께 나 세야리야. 합치게비 이너 미게랑 체녀 요리스기.
1: 제자 네 말에 네 게지 딘제스 군유유. 나 랍제 너러러 합치게비 이너 빨라다. 암라게 나 친구 요리스기.
0: 제자 나 저 딘제스 삼내레 대화 제비는 소소 너고 나로리아 테드다 메도슨 주드다 딘제 주장 챙겨지 두고 또가
1: 제샤 텐더레 안주마인 부채야 어 키다 심이다 안 되게래 합치게 보동아
0: 어 제샤 안주나 키디게래 합치게 되진 봐 고 고즈 고즈 제제 크스레
1: 제자 지체노 콘츠에 케어 유키지 두두 안주양 콘츠 초보체 사지지를 샤고게 동아
0: 제자 마시키다 시미스야 든조 속차 이내레 이내 콘츠 대세 쿠유데레 장마지 고야데 케치 부르샤 두베
1: 제잔체 안주 키레 안주네 신기 사제 베보지 간예 오지 딘제 총비네 콘츠에 기부 용기시 메시네 키사데 안주 초보 약슈지지 바
0: 제자 어 안다 미카지게 합치게 브로치 두서바 너무 찌르제 합치마 아치오스 쇼크제 겹주면 도가
1: 지샤
0: 지다니 게물라야지도
1: 지샤 던돌레 미망고 회사야 합치게 되게 세너고다 카마가 비는 미신나 간주마 토크르보 제자 인지민지 카카오르스기
0: 오시 어 이내래 녜스야디 미카지게 어 수수넘규 미드르야 합지 쇼크제 마접체 너고 찌르제지야디 양예 암라게 수야 제비나 야고 요 마리 숨기
1: 알레
0: 제자 저부 충충 쓰게래 콜리아 셰베 합지 제외학 금전디게 니에브 제제 남균의 장주 최대리야 더 나치라
3: 然底下连个茶花擦绿豆，
2: 底下我那礼物呢？连个茶花擦水洗度。
1: 巴拉姆拉，给我念真的西南的。
3: 卡豆。
1: 哦，小娃萨的个人物园要跟咱卡里人呢。
3: 呀，俺那一个呀，小娃个人什么多个，个人物园咱我都是在明大不是？
1: 前张个人物园要跟咱卡里人呢。
3: 旁边店里尿着擦了，小娃个人什么的。
1: 哦是，看到了，米萨的哈这个要跟咱卡里人呢。
2: 他这个地道让钱不给那人，让钱打，这几对怎么丢过来？
3: 确实没给
1: 了。你怎么看着人呢？
2: 啊，这让给这动作了，你确实没丢。
3: 用这忙到还是这个？
2: 是啊，是啊，但年轻怕事，这我们穷人吃住的。
3: 用啊用啊，我们让穷人也会去吃啊。
1: 累死巴拉！哎呀，他顶这是大日本，可是巴拉的，俺们两个没看呢，俺眼睛说的是给吃住呢。
3: kong zegi nezu dinde, kinale chenyo yukiri, dide sonza, chukusu chesi didala, nama rikzu ginane, ne, ni nando kabashi.
4: Namang rikzu. Chobu chingjian ca, ta tirinki nga zui ge sami do li cai nang chidi shubi nang tuyon changmulo shu sin so. Nga sa gu ji ma, yang ka zi.
5: Xinglai ngugang penchong yela ngugang ki ngubyun lakzang gor tongjuru nye dong le ge. Penchong na nyamdo, buze towe, peke ge la burgu. Zhonggu xinglai ngugang, penchong yela ngugang.
6: Baiwi bira ki, penge tongjuru ngatang ge la ta, yen zhu zhe sang min ba. Kusu setan ta chawa lamdu yongwe, zhe si min dun shu. Baiwi bira chu ta, talo ru chawa lamdu yongwe, min dun yu, zhe si dile.

0: 자작 뒤주지 레데샤스
1: 기
0: 게임배 간조 다 단다 가르쳐 버선 간조 예 주고 간걸로 토고 마체나 예급이 짐주 침료 도담다 튕고요 말에 수비 매 튕비이나 토고 마체나 가르치는 슝놈리야 저격 탑단요 말에
1: 오스반
0: 저격 탑단다 계란 가르치는 저 주고 민배 코리 단다 감로 주고 충취디 칼로벨라 기구구 매자 델리아 토고기 안다 가고릴라 저격 탑단 거래 에진나 거 당한서 단다 대리께서 통화 요절이야 정결해서 나로리야다 냠주기 감로 그 주고 디게 디게리아 직 칼로 치들라 기구구 요 말에 다 짐주 팀로나 차샤브네레 주고 디리글이야 태가인 대작 사무관에서도 연말 때 원장 계급과 거리 순교부 때는 이제 계속 뒤주 야기부 들이야 대작 사무관 그래서 대마 건방 아주 단다 러시주가 된 거라 가셔가 니쇼 숨쉬 겹주고 열어봐 미치글래 전 초고 연말 때 들이 겹주고 그랬잖아 대작 레저든의 딕스 텐비 이나 들이야 거더비 있는 내주 전부 텐주 그러봐
1: 저다
0: 뒤도 다 단다 아주 통화를 통해 나러리야 디게게 가르스는 뒤 대변할 능이 될까 내가 예배관 뒤 토담 진이 나러리야 세변할 디저가래 괜히 기유디인데 디 공스디인 가르스는 치료네 야추 레성공절 추 저상 인자 스그도와 저상 인자 봐 주주 대야 대야 무스 단제 대야 총스 때문에 사지디 벤저 폐게 줘야리야 디저기 편야 디저기 차례 남배 디저리 레스통게 총래 총래 주다 디저기
1: 대가
0: 디리야 견제다 디저 열래라 나조지 김주 견제 토덤지 김주 년도지 디저기 디날이야 고려 순교지 디저 상마 있는 디날이야 가르쳐서 디미가 총게 토덤으로 와 정식 관리 주로 봐 디저 상마 토덤 디날 나윤데 김주 견제게 가르쳐서 디리야 주기게 토덤치기 열래 디리야 가르쳐서 김주 년도가 디리야 구규기 디게 토덤치기 열래 구규기 디 디게 토덤는 거래 디미기 로바 총게 토덤게 가르는 거라서는 권한은 뭐 주거디 샤스디게 토덤는 게 열래 지당한 주 디날이야 레고 레고 열래 긴디 열래 저당인도 다 탄다 급디디는 건주 총게 건주 총게 디인다 야나가 신직 다 전에는 건주 총 총을 열봐 야나가 종을 붙이 다 전에는 건주 시라 총그래
1: 저당
0: 총게 춘주 디레지날이야 주거 디레 문구 디레 샤인도 급디디는 건주 최시디 있나 공수직니 이제 망숨 딜레요 말에 공수직이야 취직다 니도 공수가실 때도 딜레 최시 최시하러 잠깐 딜레 샤첨이었어
1: 같은
0: 가르스는 아주 딜랑가 간리 시고를 랑가 간리알로 로엘랑가 요르 두주가
1: 조금
0: 말에 디 디갈이야 아주 게르게 모르직다 된주 요리 십시 제 요리 자제제 요리들 디 디간 샤네 바르게 그 요르 봐 이제 땅 거 요르 다도 주 디간 샤디 직내 사블 요 말에 다 탄다 드리케스 딘데 받디 업주 전체 단체는 진이 손법이 있어서
1: 무슨래
0: 이제 받디 법제 다 계속 괜히 세군당 공조를 대비 세군당 세안민도 당하고 다랑하나 주대 농진 주권자 개고 권자 거라디까 하듯이 이 쇼가에게 쇼가에게 쇼세사 세군자 이 랑가 칼이야 지주 랑고 치도 봐서 이런 개고 권자 승인으로 받디
1: 이제
0: 도스까지 랑가간이야 즉 추구미베 코리조세 틸름 차장가 되샤 아니 가시에 뭐 리데샤 가시에 랑가간이야 농에 랑가가 되샤
1: 가시에
0: 다크르둘이야 샤투무 노아 제단 디인디 디갈이야 안라가민도 안라민도 개개민도 제단 먼저 디날이야 부담내 세샤브네 직내 디게기 직다 코나나범이 총부 총부 총부 제 아니 직 자대 대기 유기리다 이내레 아주디 직 코르율레 뛴제 차레스 난고 그동안 단달랑갈 가지고 그랬다 디게게 도스제 안라마가나 대야 당부 먼저 가서 통고 거래로 봐 안라마가 왜 죽었던 나 디게 니가 도스 나가 소리 샤인데 디게 배주 차인데 단당가 아주 디나 진제나 된송아 그러봐 시그스시 총계 양지신기 봐 룸지 당부 아니 다디 진드국국에 아니 게나
1: 老们他人家也呢，也是新几个月，是吧？你看，周围人民都有松松啊。这下，当然就第一个了，老早老早就是你这松这个选手的话，还是选手的东西呢，俺就也是你这周边有的呗，是吧？是。当然，那么多节目，这当然就第今年呢，第做一呢，第个在六个全部拆解，中间的那里啊，但年代的那个在吃那个那种特别，中间那里啊，南面水面或者拆解。
0: 진짜

0: 추고 덤나 디게 랑가 술이야 텐데스퍼 민두 디간 추고 샤다 탐슈나 라브데 기겐 이네레 모데 샤즈메 바 데고 데고 제단 아주 디인두 추고 딘데 디간 텐데스 다 제시 유베 총게보다 팀다 팀베 총게보로 와 지시미 켄게다 팀베로 와 디제 총게면 아주 충격 제거로 와 전에 고아르 벤조 피게 로그리 칠로네 지금 지금 총바 야가던 이제 연변에 아주 그 쇼그래로 와 아주 다가 벤조 피게 등고로 권한 앞에 죽는 거요 도체는 수규래로 와 다 이내래 팀루 마케니다 코리오 조금 손일 아주 각동 최고고래 아주 단대 계급이 유고 조별 통계리야 민다 고요를 고요인도 다 딘데기 숙침부 체인도 안에 하장게 다 할래 거야 단들이샤 재단 디인도 주고 딜리야 직내 토고의 민도 안다 민도 토고에다 안다 민도 대주기 바스 여말에 네주라는 데야 기내 제도 말에 니네 토고에다 안다 민도 슝롱관을 조교고 토단 여말다 침루고 탑단 여말에 탑단 매매 주고 떠나 다가름 디간을 뺏지 계속 가르쳐야 여러봐 맛보기 나 디게 코란주 시험주고 가르쳐야 여서야 김전 지도군도 도담 지도군도 가르쳐야 여서 차대 동안 좋아 가르쳐야 여서 차대도 재단 디인도 언저래 삼루스탄 국이 디 장매 있는 국교 개제 다 독도 시나 좋아 대가 시민이나 我们不是旁观者，是吧？我们是交通管理者，我们是交通参与者，是吧？干干是吧？是是是。俺就干干，但俺就有些事情呢，俺那认真研究，没心思看这个什么认真的，蛮这不嘞？俺就他们多当青年人，俺就都是带点你姐嘛嘞，俺就在那儿，我当过过人，俺就在那儿做过结果过。哦，是吧？你看，长麦地里多当青，长麦地里是些，长麦地里八十几，都吃这呀，这炸子鼓鼓药嘞，这咱地没有呢，俺就都吃呢，你家那。
1: 今天的家全部家住有的是不？哎，家也看看这是家住有的是吧？现在家住上，今天这里没接，就是得不都是人说是？啊，你那个嘛，不明白是吧？现在第一段，俺就开始准备，这个下十几大，七十天呗，出国长个什么水平？长个七十天，出国的中间那里呀，这个这个下面呢？ 이제 언급 차단다 야당 딘데기 다야 소금을 좀 삼야 딘데기 투주를 해야 되어 있다.
2: 맞아.
1: 아니 송들랑 거디 수가 추주 뉴드 최근에 권다 추주 개부도 나한테 죽지부도 까무도 삼성들이 간 차대어래.
2: 시시.
1: 아니 이간에 간주 이제 지주랑 거주 통치로 된 지주랑 거주 때 대표면 차대 동아.
2: 시시.
1: 아니 이게 대표면 뒤 망조가 지주랑 거 용하고도 세고래. 오늘 저는 지주랑 거 칼로다 이게 가야 말이야. 그저 또 투어 말이야. 랑가 가대어래.
2: 시시시.
1: 그다음 뒤인 뒤 간주 쇼징에 또 스텝 되고 또 순도 쇼아질이야 내부 기억을 찾아 가르 된자여래 가르 된자 여말에 가래 코류 순겹 지기 여래 가래 순겹 지기 여말에 가래 안저야 나적 게인 것도 안저 코류 조금 소가 인 것도 다들 좀 안저 통부 체제 도담만한 비나 뒤대배 로니즈날이야 저쪽 안가 쭈르르 체제 직구지기 답하지 야구 마찬에 장모 수구인다 맵 수구인다 숨어 있어도 와 직도 쉽게 송아 다 단단 루르 친여래 루르 주디 아니 가르쳐서 토대하래, 그러봐.
2: 시시.
1: 가르쳐서는 제가 다녀면 나가 환제 출루 문제 있어야 소식 들기도와.
2: 그러봐.
1: 아니 그디가도 돼, 그러봐. 그디가도 돼 토대하래, 그러봐.
2: 시시.
1: 디인 뒤에서 학과도 먼저 이 주거도 좀 준비, 러친주가 시라 시원주고도 러친주 준비, 러친주는 나와시라 야말에 이제서 모자간에 다른 것도 그러봐. 저 가셔요, 나를 님지인데 뭐라 다니는데, 지단 러 tu zhi dinzhe resha dik dan yu zhe bete moda ya kalele ya kato li tuan zhugu yun betu mora tu rin zhe moda tu yun dar suwa
2: lo zhi tu
1: mora bai mori zhi xie su jik dewa bu lo chun zhu xiu tu ki lep xie mo jo da pama dan zhe kia nan pama xie ru ru pama xie lenggar ba a moda xie re dan sha de ngara ranga suga xin bi bu ni kege che mi do mora tu xin su rin ma su moda bai xie re deng gu duwa zhu
2: zhi
1: ani kior si si si zhe da bu lo chun zhu zhe zhe mi da dan xiong zhugu duwa cha dan di yin du dinzhe gan 야 당가 저 진제관에 밤에 대중관과 락도 가봐게 또 이제 고지 제제
2: 무슨 거요 제가
1: 뒤 진제관 간조 레세 나로레 내줄 한 조시 다요 니 뒤 뒤 대베 니도 니슈 쟁알로리아 디 디게 체링 간거 수사요 저 랍다 먹고 졸라 침브리 룸디 랍다 침브리 룹존 랍다 침브리 가셔 강부 차오르 가셔 체레 데브리 디 먹고 내줄 하브리 제가 디 인디 대중관 익셉 체모 돈네 간조다 카르카르다 푸수 토르토르 오던디 카르카르 두기 제가 간조 디 토리아 니터링 디 룹존 니버디네 도스 체제 슈아드 예스
2: 런스키나 탄데 투줄리아 담시 만나조 랍다 지윤 13지 샤윤도 좀 오네 랑가갈리야 탄도 로제 말륜베 부딘제게

0: 로그 바바시 메벨 기라 보디 다니오네 카스칸리아 토야 도와 딘제 인도스 마데 기라게 슈베난다 만주 지조기 능주 년부 딘조야다 카야 마치바 마데브르와 안난주 창마 메롱 우리 티데야 티슈 체제데야 강고 체토바 딘제 지기 비구 르반기라
1: 젤다 존에 첸다 칠레 가서 인제 통인도 감다 시브 라용구 지기 샘데 시브 라용구 담이 인제 돈데 오 다 인제 간데 이 선배 딘제 참구구 당한 주미 잘라나니 그 잘라는 것도 쓰기 아마다티 나조 짐준년도 이 첨부다 견제 도던 첨부 지고를 내가 말해
0: 보내질
1: 같이 뒤 가르는 거랑 숙자가 다니는 단다 도도 있는 쓰도 이제 그 계란주 지금도 쓰는 정말 창맥 약 구겨지고 사고 가와르도 가와샤도 먼저 오연을 같이 사고 인들한테 이제 샤자 가래 그러봐
0: 제제
1: 자 과산도 되게 수이랑이 사지 되게 되죠
0: 제발이나 제제
1: 말한테 계획을 임베 여러 천지 그 총계기 간주 즉 천다 여리 총계를 해서 대야 노엘랑 가신 이름 도둑한 거도
0: 아니
1: 여자 세금도 간주면 주 샤루도 제단 도둑한 거 가르쳐버려 아니 돈도 빠스 매바 딘데 문고도 제 샤윤도 다도 총고도 저 근데 지차 되어래 로고 전부 근데 지차 되어래 봐 아니 디 인도 잠방 저 다나 통조래 가래 안데 중국민도 소래 아니 견저 내가 지금도 소다 갈수 오래 봐 제가 디 인도 가서 도저 간가 삼로지 마다비네 델레 대제 도던지 마체비네 내줄 해도 아니 장마야 개개하다 아니야 도덤 쇼 제가 지 배디 제가 쇼지 제가 주도 아니 동아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고야스다. 단행아 직 야나 사자가셔도 또 챙아도 주도 때미 이제 간다. 수수 챌어서 더 나시고 동안. 와 전진배 전진배 총계리면도 주거디 민도.
0: 염주
1: 감로디 민도.
0: 로로.
1: 가라 총계체 체나 총계 임배시고 되나 간고들이샤. 간고도 디 염주 디 전진배 나랑서 신스 그러 봐.
0: 시시.
1: 어디 인제리아 어디 구디난 동안. 어디 구디난 데미 야고시 동안.
0: 로로.
1: 바바미 주고 용치체 디치도. 당아주 단다디 나래. 이제 그 상가 개비인데 아니 지구대 레트 첨부 쉬우지 차대어 도스테는 콘스 총기보다 답도 요저도 지구 네가 닝부 차네 딜 록자 네가 과유 그래
0: 쉬
1: 두그래
0: 지수
1: 자로 된 그래 네가 굽대도 자 두그래 하자 그래 딩은 주 주고 레트 첨부 차대어
0: 그래
1: 일단 디 인디디 토리아 야 다지
0: 참에 사고네
1: 와 톤투비아스다 지 침루 그간에 봐 네가 다시 침모토비나 내가 전부 지쳐도 영원 좀 간다. 네, 내가 갈래 자니들게 하고 싶어 차서라도 와.
0: 제가
1: 뒤인들이 털이야. 링이네. 대리 도스 제제다.
0: 게랑에 비고 야우스라나 스토치치.
1: 마쉐베 스르치. 지 친구지 인스.
0: 너 스토치나 게라. 너 도치가 나들 친구 제바 감숨 좀 치미시미도 은 게라.
1: 레슬레스.
0: 트링글레 채널이야. 쇼나바닝 타브네 토제나 쇼인라 게라.
1: 레슬레스.
0: 너 게라 그저 세세나야 지유나.
1: 더디나리아 그습 쉬어디 디인다로 Dunjuta lebe, kalube, tindregita, Sevana ni tu, Kunana Batachi, Lunju lein, du mama, Janata, and the Tugini, Laki, Sipsit in the lein, we can dress your restant and I'm done with one.
0: Oh, well,
1: and Dina, Kiranga, Sipsik, Tujudi, Subutaja, Dimitriati, Tujudi, Benachasa, Dawakiwe, Chili, Yimbaina, Ligu, you know, Deep Kong, Yimakujuna, Lola.
0: Lost

0: 당기 서드 리슈온 트럭지 야부 치기인 시송버시
1: 머리 서크 증대 미마 팀강키 생슝 매도 시비 퓨미 팀분키 경왕송의 레튼 서세 족촌 퓨미 팀분키 점닝 양제 시수부탕 탄삼 주시 초내 자탕탕 조달 망편 팀칸 수부티 트럭 서베 시팀 도슈 시림 도켜베 군춘 시 도교리 옆에 샴나 티고키 산주 세러낭
2: 팀강네 팀다 이거 된선에 계란스 우 말아버셔서나 구름 간다스 로레스 나타 구름로 죽들레 샤켄 가르 창고레스 강가 시에게 두고 시에도를 약부지 년로
1: 루터종 리숨샹 쿠이부청주 땅마 척대 협수디네소 총무강라 링메 탄삼 베미 팀도 협수 서치기 팀분 다와 주매 레로 초타냠토 키왕송웨 치튼 치치 치신 유타 저구망초츠 체다 디부 데티 세디년댕앙 년시유 루터종 리숨샹 쿠이부청주 총미 감디친키
3: 먼저 강가는 첨루크 롭종세야 되는 하정기는 고대바탕 카사바탕 라이 천재는 도롱다 망조 그 토일라네 망서 제비게네 간지 레와치부요스
1: 생수 매도 시비에 침교 레튼 서치탕 가르종키 원부 매도 퓨미 침루 협수 서치 잔드종키 퓨미 타고 침판소 종카키 캔덴 초구 등지 당내 응어리소 칠레젠키 퓨미탕 집에 경왕송외 협수 말라시 주체유 从我们来认为 平面程度小学设计样 提车吸引 那天参论成为陈不吸引别人的到我准备周奎盲错一间的堂日出仓吗塞不行的预备堂第六年空西林期清康期两个切别罗主不听不听引日头中明马陈康却对持续康期经过人不堂不陈不到我准备推最电梯堂重组卡的决定过去不听堂重组连康堂应不起吧 推进人内阁小学设计组内列过年若七个月特动查到内陆这七十组内建的四五趟听路写着提着七个月级送不贴张德总通电创电托平面他国听刚去听本村创作联盟他盲错错提着六天准备他这月却开去听路写着提着七星月盲错一三家等忙为内屯车阁所有人所过去听刚组内建的四五趟内屯他最七个月张德总通电创电给聪明苏南多别起
4: 내가 망독게 하 미고 와 감자 잡당게 더 있는 단독라 뒤행게 번중고 양직직로 둘리도 휴독 야브릭 저로 된다 망보스 랍송가 그 대바 있는 공작게 있나 강만드 그 띵사부터 랍송 땅에게 있나 강만드 그 약부당 된다 중가
1: 장도종 미마 팀강 당주 수지 연장 개최케 배미 팀변 경영 규정부터 심지 회벌되네 팀진 협조 탄장크일러 협체 유지 송프리에 시림도 시초내 협수주발 GDDK 캘린양 톱유 어리 침강키 생수매도 시비에 퓨미 침분키 경왕성외 레튼 서치티에 녀동 야민 뉴스업실류 벼랑경정키 퓨미 시비 레네 시비 체녀라고 타 녀동 야민 뉴스앵러 퓨미 침분지 개용키 숨게 담아왈담유 어리 서구의 증리미마 침강 당주 콩미 윤장쉰바 양빈키 제만 무투티 퓨미타 집에 경왕러 송겹 집에 레튼 야부주규탕 딘린탕 피게 긴캄 탄잠 도치 동규민네 팀진 장샤탕 망기 치토 팀종교 겐린치 균인시 송프리
0: 니가 리우니니 주비세 제제 니중아니 징아조 젤년동 야미 니슈 저주르 링니 너주 비에이 러리 링네 유거로 원조로 타 송규 러리 종게 더규 탕진도 거초시 제괴토 지야게 주의된조 체비에 개바상부 르시바탄 사듀 냥야 수아 캐주의 댐비에 레진 첩균 체니 심모와 초로 순양 퇴진 사듀 믹스의 캐주의 댐비에 리지에게 뜸시 삼엽시 유거와 멍위 신기 다리 리지에 첩균 댐무침부충 추구 충충수 류라루비에 미리기 견교 하잔 닝제부도 제송시 심모와 순남 님에
5: 드랭게 데모가 차도 나라 제네 르그저게 규제도 시도 협조가 나바 모바히 드레차도 데모 푸섬서버들에 대한 대사 냥냥게 로르규라 셰샤게 협조가 도는나 데모 친구들이 통신 사르도 사지도 제히 메히 임베 근원에 나바 지샤 지티군에 푸섬서버들이 산다 가르 친구들이 중스
0: 젬종 큐공낭 러리종 샹중카게 로바탄 냠레 칸카게 마르탄 추라 락시에 튠제소아 캐르게베 뇽게 하자 망부엽시 러리종 구중샹 김차 저레 겐고르와 띵칭함메
6: 드렌 총작 데나타 마르타 쇼타 통제 마보시 요가 랑 조야리 타다 옌가라 총아 야콘도 쇼마이나 마보뇨소
0: 제고디 제제니주 군인 바라 비규니부탄 Tiering Tatung,

0: 코제서 뷰리 등궁 초니수 코르규타 냠지 딩습 체기로 군디 당유
1: 수종 뷰미 총조기 총조 체제 창초된기 장외기 지게기 등궁타 레지기 냠뇨타 레제 칸레드네 유럽기 창초베 유고니르교타 수종 칸 토담치다 뷰도낭 전체바 탄체지 뷰기 켄딘 링네 튀레 치조 송어 저 후다 체네 중치 링네 유고 비리기 제삼 준디 히말라야 타고 사공기 게주 링네 유고 냠레 딩섭치기 인시제도
0: 사투 링네 유고로 피게기 저와 토다 바르숨토 랭유도 총네 타르 미리카 키망조라 편바토바르 체구 속쇼 군준시키 녀종 제복하기 종용기 튼레 피게기 지용라 탐버디네 겐캄 송종기 머디 송화타 사네티게 링네 군진 체바 망조라 버파라 용화라 규티 체바 푸벤 튼레 사베제 체체 신의 시슌탕 켈레 사네티게 망조제탕 사퇴 겐캄 군퇴 촉외 총망 니기 용투 제제버리
1: 푸기 고주 사사바르 시초네 타딘기 링디 쿠급스 송디 히말라야 타고 사공기 링네 유고 냠레 균투 딩습도 다네 게캄타 링네 튜레제 디웨레 체침부숨 튜니 딩습기 링네 유고로 폐기에 동다 균체 메바르 사르되타 치조 고예 남바 갸치로 단디 튜르사베 사드 링네 유고로 푸체 토웨 폐기기 류사바 뉴슈 유구 좀규리
0: 생글렌지 콘도 센트버티니 팅디 주튼 조에 치다시베 낭첸나 고주투 겐캄 코리우 야구송네 링네 요구르키 류사라 냠도 좀 시큐베 초슈 권전츠 사투 링네 요구르키 퓨체토의 피제고로 루브로 렌와티리
2: 락도카바 요구시 디지네 시타 계급섬류 다 룬주기 커섭유 락도카바기 광제 디웨키 레니 강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지 정 롱주 제초 토슈러 워르나케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시동기기니시 조교 10제낭투 중국지 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능조
3: 地震级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约了烧江科学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死一车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子一车土豆三比顿局级控制地内查几度点别贫穷级贫穷地内些
4: 三九路本队昆虫，三九七，胖子。三九路本队昆虫，三九七，美龙。他的天气三十不等于，全球龙城烟尘连空，雪外龙城气。三个他都有些啥子？三九路秋队里子，三九路本队昆虫，新的是。三个连接下面了母体那个角度。
0: 탄잠유이상반에포귤담사랑랑차시쿠베응리세쿠데초총조네탄잠기포귤은요르체베고르시니준슈그이생글렌제덴조총조메제키루눕탄잠소네신티니응리세쿠가르총키체탄잠기총조식임바탄야가르탄타니보유르오히말라야탄칸디시칼라쿠누지에티가라찔라직디기차네메제키지도덴베리룽지차이도원화식초뷰
1: 티가라 타송 타덴키 총조 당부시베 청년 톱라 티가니 벽기 타덴 타달 담멍추 차주르 구데 동와르 더십 제베 그 공식양제 니발로시린 가르종 의탄 종시슌키 구치워 대조 총조 탄잠 사덴타 타달 멍추기 랭겐의 명례 망초 인내 치디 라나메베 기급기 사제 송겐타 디기 덴베 김시 준켄 식체네 뒤르 사베 탄잠가 고로 미통 르신투베 레와르동키 지롱 지무시 치예
0: 罗杰局接段了那边接送战队人勤起隔壁数的预警热度出为因为我美目给我动了你的哈江西我替你撒推切龙堂抗战的嘴边轮得继续的得叫重子罗战队你探藏松有领袖及渔民席里罗杰局接边退入空门罗入出去堂团子罗提高了推藏松来没把他战队替你撒下的松间车席里
1: 迪卡拉坦藏基萨达人了日俄托行样三位各梯队推荐松企国松连根哈江基不约这松正队企萨贵巴拉基学尼大学内主角体制以那大空哈江托为忙且我刚当都照顾一月这些不谈空企我这些不行呢军途国的人七定记了您松国一月呗都去下干部谈藏巴萨瓦谈共去去通往亚那抗价萨国一月不谈
0: 제송전투기 사구바라 강에 치슈니 군가루부르토 카와부유초베 람노르테바마세 더동 경지타 캬구테바소지 내주템바타 대산자조나 닌가 하장

0: Tini, Garzonki, Chasurova, Tangbo di Imbatang, Soza, Ligdup Chungwe, Damsang, Kansar Kimne, Mimang Bushik, Dagur to Yongdi, Seyungune, Kozonki, Kanja Shagwain, Si Niki Gi, Motu Chebri.
1: Jilu Nido Nishu Zepsilor, Niki Kimler, Gongazong Bakune, Yungbu, Gorti, Jipsil Hazam Chungye, Chubu Chabe, Niki Gi, Yumitsoma Jeba, Konsoro, Chedu Dewa Mase, Tadon Soza Chedan Lub. 타제 니기기 니치워 유미촌좀키 림고 민급야단타 학준키 젠자 대표치다 디기기 제중뉴단소 신기엽지
0: 테마체 대초 총주 대동 누르 뒤동 약수의 남창 라린다르와타 제진냠레 강주바 최강 침을 준바 제레 망초기 초규를 냄부 제양도 송네 니동 쟁아로로 총주 용기 미리 찬용 용법 개장 고르치 숨락점 신여바리
1: 탄잠 미세르 추부타 탄잠 윤준지라 탄잠 댄싱 터송 사딘 유베 대초 정조니 작다 럽도 체외 무디 시탄 자와라 벽이 탄잠라 균도 침부 중외 뉴리 시도 규르예
0: 생글랭지 콘도 센트바티니 팅디 주튼 조의 지자 시변 낭체 고주토 탄잠 유이 숑바네 푸주루 담상 랑랑차 시크베 응리 세크 대조 정조니 탄잠기 푸주루 용의 제베 고르테리
2: 네 소비 뒤지 Zabli yangzile kuwe mundun. Kacho yangshabe haze kuli kira.
1: Zenglinge siamla mutu ne go jyotu, miri kagi mangcho ki tomna ta, gi na, denja cho nanje, gyunche mebara chiru chimba si kuwe, longa chen jubsi be rin, rangjongi norsi mungwe go tongjuru chile gyewa, mangcho kongso dangwe go si nyendun shugu yin.
0: Jinda dunbara, Soka Chonggire Sengri Zong Chagara Chongsara Tu Niewe Rebdu Chui De Kansa Ne Gidup Ki Bia Bar Shinji Yume Sunam Gienzhen Ki Ama Gyor De Chongzi Chui Deng Kang Ne Tungin Tu Sa Gui Bara Tanang Shokba Ama Chongzi Chui Deng Kang Tu Dak Jie La Chi Ba Yin Kede Chonggire Menkang La Zhogui Na Dine Tegara Zhuwa Chi Ki Yuzir Taja Kim Ki Gozara Ne Din Tu Pe Simzhe Me La Deb Debu Yang Tu Ji Xie Chung Ti Xio Su Yue Bia Chongdun Degui Oyun Lengang Ki Zhu Rin Ngawang Nam Ye Ki 创作로 사르드 쪽외 총강탕 페유드 로네 레드 체겐 슈누 소르다시 치리 라바 주겐 슈누 망보 페유드 록드 치기 콘주 춘네 라레 총강 중우레 쪽바타 라라 랑사 링유투 레슈투비 상메 링유투 시중네 레가 후다 제디 랑가 랑수 초와 지신유 지 승규 팁신 투시
1: Dweze kang ba ngwa chakba jigya mebe tingye chongzu chungu tira chongsa zugzun ki mengwe go tongjiru jigtan chizu dundong chuge tangwe. Mangcho nam garje tuibe dwe kang sabar dwe gyu chungye. Chaga chongsa ki pugyu ni rangyong jiong deng ui tang sishung ki tokta par sum tu miman dewar zinbe pege gi samlo tayyong che ne. Norsi gi mangcho ru mengwe dongshu mutu chiru tang mangcho gi deza chiru tangwe dwe ri sunyam tuibu si re.
0: Jig. Kor Tongjuru Chile Gewa Tangne Mangla Chuki Jinbe Korne Ngodri Shuna Nursi Ni Gechu Mangchu Tang Zhwa Yujing Tini Gekab Juyung Ki Mengsi Tang Gading Kejin Shikri Mangchu Ru Mengyu Kor Tongjuru Chile Gewa Tangwa Ne Shidang Mipi Gyorju La Todang Dingsab Chebe Para Rangchong Ki Nursi Tini Satui Keju Denbe Buse Towe Pige Ki Limburi Gyu Shinyu
1: Tenga Subu Chuwa Rchenga Chongde Do Zhogo Yiyu 타제 김께 권장토 추차배 소부추 쳐배 원의 뜻대로 도지 더 초배 친이 신이니 나주 총계 소정 정보 총대 통리다 총주 유미치리 남게 바바 쉐네 총주 림베 지배 추강도 용대 추차배 소부 교시 주지 용서 섬의 세예
0: 탱은 정용기 신조배 팀장 망쳐와라 소부추세 차지 매바타 사바르토 근가 소부추 유티니 대외 강의 침부식리 내내 랑경 정기 림지김나 고르 동규르 식당 최소 조동 당내 최강 송동 계제 니슈셉 뒤인 결국 림부르 세바타 협제 계제 구주 고지 신유 명예 바라 정용기 정조 총례 나동 계단 접계라 정조 림비 최강 유바타 다르르 찬유 미팅 치주루 당 시동 계제라 샴디 이슈기유 최강 중중례 망조기 류심니가 초습습 자유
1: Rangjongi Mangchui Norsiti Gaita Chiwe Buci Dongpa Shingminbara Mangchoki Mikdong Lekxin Tupi Chungla Lekbe Tungwe Riri Chune Ngwe Wong Longa Chen Jupsi Be Rin Jong Yongsu Lopsuru Norsi Donggu Go Tungjuru Chikdong Chukye Junga Sine Geyongi Ngwe Le Lo Junga Shungchun Lopsu Tungyu Chungwa Ta Lopsu Gengen Sumki Cheshi Dumara Teng Nishu Zesum Toru Dangwe Loma Miteng Chi Sumki Ngabchung Yenga Le Pienpa Tupi Chidui Mengwe Go Tungjuru Sumju Suo Ji Dane Sebab tu we lop chak chik tong chuk yu gup ju kogu le chui lang kudang chie be. Lop chak zhu mui gi loma chi nishu zep dun le pen pa top yu.
0: Mang chui nur si gi xian din rog yub chie gui la rang din nui pi yong wa tiwa yang chie gui. 龙阿珍主席白领，蒋永基。

0: 신주 나숨 기 동고 고르 통조로 책동 급제 조직 생바타 림지 겸나 총셉 타르게라 군디 동의 커서 명의소 고르 통조로 니제 좁게 젠둠 지투 체네 사드 지둔 총조 책동 준바라 갑결 체유 외주 명벌 기미리 찬용 용법 개장 니동 니슈르 고르 책지 동미 니제 급주 겁제네 니동 쟁을 고르 니제 동미 자당 둔주 튕게 바르파르네 로로 찬용 야자 줍시당 청중 시 바르와탕 총습기 유미 미리 찬염 교주 촉배 용법 예동 이슈류 고르 칙지 시동 앞에 구주 겁제네 예동 이슈 쌩을 류 고르 니즈 솜동 야당 제주 캡시 파르파르네 로로 찬염 파제 야적 구당 정중 듄 심바탕 롱안에 로시 파제 제용기 앙탕불 레뷰
1: 니 규주 카망부시 개용기 듄체도 레베 권령어 주시나 라스 총기 륜주종 카제샹 통문 정조로 유미츠 너치 멍외토 담키 규주레 총외 펜벌롱 소주신 유브시 지로 니도 니슈 쟁아 로로 랑견 쟁기 고르치 니도 앙아께 단디 내신러 순주비 링케 크습주비 최대레 튼비와타 싱조비 툼지 시자게비 내순뉘바르 지게르르 크습 고르니타 고스르게타 핑아제유 통문청주 뷔네 앙니동키 순산제지 무르네 튼부 게마 숨주네 십주시앙아 파르파와타 무르네 튼부 게마 둥경업주엔 땜부충유
0: 크습주당레 망라 펜바토비유 Chitara tabdina, chitara chekwe bati, ngumara jene nyundu yuci, chomra rinkong le mawe sekyong rinkong tohne, nesun nyogu. Ngumara chenchung che samna, tiagarne tunze lunbe duri soki cheshir singne, tumzi gyub simbe nesun jenyo checho, che rangyong chong single chongsip tingki jeyo genkurwe ngodro che. Taluru kese mengu korichi, nyedong apyane korichi ngadong para toro dangwa tang, cete yagyu muuchi chukchune muuchi gyadang nishu para chero dangyu.
1: 那天春日开连特别团结苏九次新内新州巴的不怕问这用途级让将军新州清日康新内新州所以所长唐亚为一句他家年多纪念团结那个解决了咱们团不谈记录你到你是这些老人那给了连轮团结人他国同志的中医了咱们新月沙平起主力给策切吧呢孙山全用了切别巴的
0: 누세 맹외 각제 로직라 네민 땅디 맹외 동탱 창마라 제부 지디디 용어라 제바니 랑종기 누르세 도담 교주이테 응위 땅체 제부 통의 인비 쇠냠된비 제답시기리
1: 계시 누르세 도담 네멍시된도 동외 낭외 뇌바시 인시의 죄체 누르세 교주이니 쇠닝 토로외 각자인 랑종종 누르세 팅키 땅주의 쿵메타 팅장选바 리우이 롱아 천주시베 人 레지 척된도 송와타 시차 매버 치덥수지와 최진진 대교도 제베제기 니 돔지키 팅럽 노르시기 초두 토다말라 주바타 겨군 죽지라 치네 랑경조 맹기 노르시 겐와타 동구 긴지 예지 규주 릭줍치바 존 태경 종키 노르시 규주 최대치바 슝콩 의제 맞아 직뒤 직규르키 토담 규주 릭줍치바 시림키 노르시타 진예 네바 철동키 규주 최대치고 주바 시차 매베 문제 규주를 규디 땜부동아 제체베 노르시 규교 네바 문세 퇴부 치루친 유제 무주체 유브시
0: 난츠 최규응을 제바타 맹위 제소동아 노르슈 직뒤 체네 된진주베 문제 규디 람스 쪽디 집에 십슈타 존에 쪽준 톨레로 규르제 릭숨키 존에 겐린 된진키 세도 동마르스유 Nyedong zeru loro, mengui kuti cheba ti. Nguenzi donbori ki jaja dunju yan song ne, mengui ta chogo cheba chung yu. Je rangyong zong nursi ting, nguenzi chu chu zhang, liu shu yi xie. Shidang mei bie nguenzi ti gwane so jor xie di. Nguenzi ki shidang la samlo me tong wara, gogo ngui ta nursi ugi ne zui la xing ne, donko ka riri xin xip xeri dianbi che ji. Ke chi zung la xing ne, donko kuti che yu.
1: Long a chin jung a barra gang da chie chi, munzi sogui lik jue ta, munzi lak dar jun dom, nor si tun kong jun dom sogi chitab la tun jo gui di dong wa ta, si cha me be munzi gyur ju ma la la gui di dong wa, rang gyong jong ta chong gi, zong jie rim sum ki munzi chen ba ra kye ba. Rang gyong jong gi nor si mengui pe ju gi pen zhe nu shu yu gui chiru dong wa, nor si to dam chen ri jian ta chai si jian, chen dian jian jie gi chu zhe cho yong ne to ru dong wa jie chi gu zhe.
0: Sum. Chilu Nyedong Zidru Loro, Sadu Nursi Peke Gyokbu Chinpe Gwornei Ngurri Shuna, Talui Doa Sumbe Cichob Genyin, Rangyong Chung Dengwi Ki Shuji Wang Junzheng Ki, Nursi Tingtu Dekshi Nanggup, Pyo Yurin Dekhui Tan Pyoze Toe Peke La Gwendi Gyokbu Tongwara, Nursi Dizhen Ki Mikse Ki Gendri Kurwa Ta, Gagze Nipa Duengu, Si Songbari.
1: Talu Ni, Long Achen Jiongabe Chargui Ki Gutsu Lo Yinxin, Dawa Tangbu Ne Chubye Para Jiong Yong Ki Sanne Ki Jirdang Ki Jibye Ngunji Yongbob, Gotong Juru Nige Jume Gye Ta, Chizong Adong Gubye Sine, Gyeje Sumju Soju Ta, Chengjung Gupa Wa Ta, Parze Gye Yong Ki Ang Tangbu Lebye. Jiong Yong Ki Jirdang Ki Jibye Ngunji Donggu Gotong Juru Chikdong Chukye Jume Ji Ta, Chizong

0: 보도고라 인제 셴베 냠상고르 니나라 총세루 저는 공조 구수 세당 자원람주 친정 현지님의 7인협회 저신 민주 수준이
1: No, no, listen, so she never told you, and I shouldn't tell her.
0: Let's say, Kushinongo.
1: No.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 안츠 짐주 지수라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2: 点家堂点别主秀科游记推梦托对鬼百威比拉吉参见东村王堂吉拉堂研究这上面吧姑苏塞当塔乔王郎的永伟真是一名对手百威比拉去的大陆的乔王郎的永伟明天也真是点点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굴김

시워 차글 튠도 차글 차게 꿀부 니에 룽바 삼나 용기 차게 꿀부 탕 제충 시워 빵드 튠도 빵드 샤와 우충 니에 룽바 삼나 용기 샤워 우충 탕 제충 시워 쟁리 주시 쟁리 치중 주모 你 lumber, some young you. Tijun, Jumata, Jetun. She wo, Podan, Pussy. Podan, Possum, Motion. Near lumber, some young you. Possum, Motion, Jetun.

我三南科西列唐行金卡起村部撇列江目的大了居者肯日得呢萨提普唐婆面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九库日日哈算特别宁得日日唐朝的罗勒比唐嘎了学年铁给可以呢顶国家行气 내초 가르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진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 젠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톱에 루와 유일라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xin zhu jia de pu ta sa za cha xie la cha ba zhong pu ju la sa ta lo ge xie ju ta xie ji wei ju ta cheng ju jie la nam tim ne jin xin cha ba chu a m zhu jia de pu ta tian ming ji se ge ka ji la zhi ba man bu ku ju jie ri xia xian la rang zhong ge chong ge ta zong chong de zo ka ji ge nam xi gen de xu yin 라사라 남팀네 심시 찜마마 부르규 저제마 슈앙찬 죽섬네 저제도 슈앙찬 니저주파라 섬조제레 찜마마 부코네 심시 테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네 저제도 슈앙찬 니저피파라 너주로 남팀네 심시 테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안네 저제도 슈앙찬 주구파라 저입규라 찜마마 부코네 심시 테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죽섬네 저제도 슈앙찬 니저피파라 내동규라 찜바마부코니 림시에 남티규 최자마 슈앙찬 죽지니 최자도 슈앙찬 니조주파라 생극컵업라 차부총업니 림시에 남티규 최자마 슈앙찬 죽지니 최자도 슈앙찬 니조니파라 커룹규라 찜바마부코니 림시에 남티규 최자마 슈앙찬 죽니니 최자도 슈앙찬 니조주파라 게제레 차부총업니 림시에 차부총업규 최자마 슈앙찬 예니 최자도 슈앙찬 죽구파라 보신 라차브 총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토 슈앙찬 니슈파라 암도로 퇴자르 법례 림시 남티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토 슈앙찬 주띵파라 담슈라 남티규 저제마 슈앙찬 예니 저제토 슈앙찬 니슈파라 소아종라 남티므니 림시 차브 총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토 슈앙찬 니저지파라 라리리 찜마마모코니 림시 차브 총법규 저제마 슈앙찬 시니 저제 토 슈앙찬 주구파라 마르감라 남팀니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 토 슈앙찬 접게파라 자유라 찜마마부코니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주니 저제 토 슈앙찬 니즈빈파라 보미라 찜마마부코니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송니 저제 토 슈앙찬 니즈주파라 메닌라 찜마마부코니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니 저제 토슈앙찬 니즈주파라 야자라 찜마마부코니 림신 차부총 법규 저제마 슈앙찬 중니니 저제 토슈앙찬 니잡게파라 난가제레 찜마마부코규 저제마 슈앙찬 듀니 저제 토슈앙찬 접게파라 야제레 찜마마부코니 림신 퇴자 법규 저제마 슈앙찬 구니 저제 토슈앙찬 니즈니파라 남니라 퇴자 법니 림신 차부총 법규 저제마 슈앙찬 구니 저제 토슈앙찬 니즈송파라 팅리리 찜바마마코니 림신 남티규 저제마 슈앙찬 예니 저제토 슈앙찬 니슈파라 퍼리리 퇴자르 법니 림신 차부총 법규 저제마 슈앙찬 아니 저제토 슈앙찬 쥐어파라 선하라 남티미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아니 저제토 슈앙찬 주루파라 냐람라 차부총 법니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예니 저제토 슈앙찬 주루파라 흔지리 남티미 림신 퇴자르 법규 저제마 슈앙찬 아니 저제토 슈앙찬 니즈니파라 변균라 퇴자르 법례 림신 남티부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토 슈앙찬 접게파라 라제레 남팀례 림신 쯤모모고르규 저제마 슈앙찬 주니 저제토 슈앙찬 니즈피파라 니모라 남팀례 림신 쯤모모고르규 저제마 슈앙찬 예니 저제토 슈앙찬 니즈숨파라 라사라 남팀례 림신 쯤모모고르규 저제마 슈앙찬 주숨니 저제토 슈앙찬 니즈주파라 생겨 넘쳐 땡디 넘신은의 취사
1: 탄더니 삐진키 최저 아바닥다지

0: 보도고라 인제 셴베 냠상고르 니나라 총세루 내는 공조 고수 세당 자원람주 친장 현진 님의 치리 협회 저시 민주 수준이
1: 리세
0: 저제 간 양지서라 고시는 거
1: 노노 리세 소셰나바 토제나 수딘 자고
0: 나 저제 고시는 거
1: 노

0: 철이 종달라니 무슨 농지기 산도 용납이 균결라.
1: 너나
0: 죽도냐야 분야가 리트 등가를 약과 약세단 특기 비숨 섞고 용의 민두식 균결라.
1: 니세
0: 나세 결라 대한 등대 진실 대자고.
1: 너 제대로 자고.
0: 나세
1: 네 공감사.
2: 공감상 게 양자출라 쇼크버틀레
1: 너 쇼크버틀레 세나 가쇼이나
2: 미마원두 인트로
1: 네세 미마원두 라티딘 시바크니나라
2: 나기시 자주 중장네 제기요라
1: 너 네세 미마원두 라리세나 쇼난제이나 테디시베 리딩게 살라게 다난베 응아이 지디 시디 소야피니나
2: 숨세년부티 당도 게 양자출라다 샤바티트는게 게파산라 주나에 겐다오트실라다다 yang punya lidah suci negeri sang malu ya ini lidah sang potong ala yang tu yang tu semin tu yang ni yang suci ini lah.
1: Ni saya tak jadi nala.
2: Kini ni pati cukup sungsang kasa tunggu suka nasa ke cuma saya lagi zona we nungsu lenje tang ting tunggu suka cuma ke sura sura sembik zona we tak. 工作能力长了不也赢了你是你家族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
1: Nese?
2: La toji, te mawa lupi na kusu seta chawa lamdu na me tsiri kimza chimdi kansa li riwi te sa mi betu shi mintu yana yasu shuye yinla.
1: Nese la la?
2: Tene, kroga shubu togu wangji la ta sakya shubu kram tsiri chongda la buye yinla.
1: La la?
2: La toji, tene, kela tinte ji yinla ta.
1: La la? Nese, samgi yi song chidi yine tolu wangan sero na shudin chawa la?
2: Let's say that I love the sushi.
1: No, no.
2: Not as it.

0: Lin gong gam san. Lin se ba yun nan ge se mo gong gam san.
1: Gen jian su la ri da la ba kam san.
0: No no kam san. Ke la li se na shu nan je yin na. Ni la. Ke la li se na shu nan je yin na che ji xu bie. Gu sa wang mo la tan po po zhong la ge dan nan bie zhong ye xi bie song she di su ye pin ye yin na.
1: Nara ko jian song da ko dan ni su ge yin ga.
0: No no ta che na la.
1: 고야집에 숨쉬 하자년부터 당도 어려서 라베 도조바 원기 출래 이거 당 시기 별에 점배 개영전 토라 기조 나와 개개들라 당 개땡들라 개기도마라 제법 뒤지 난게 개바상아 기조 나와 개다워 되시라 제당 김이 우디 레스 용라 피네 년달 리신 토서도 당 고수 때문에 동부로 내지 틈을 잡는 양 막고 봐 대팀카 약수 잡아 따로 용어 냐야 보내는 리제 긴날래락베 타게 비수 잡고용어 개영전 솔라 이 또도 나와 단계 바상아 지셔바 뒤뒤 나와 리살락베 리젠 티 양투가 리디 용어 대신 민진 양양 수중인가라
0: 로로 니세 터제나나
1: 얘네 자게 벤치 빠남 종도 유상 낭예베 모딩기 아니 시 시다라 시다영기라 능수 련계 당 장계랑도 주기베 닝장기 핀조라 능수 련계 삼강경우주라는쇼렌게 조도 공고동 난게 상마 뒤네 김도 대자라 도나 야구능 주탕 창라 츠 여분 낭네 김장기 첨디라 공신하러 중인게라
0: 인세라라
1: 노스 그래 대장 인인게라
0: 라라 참기 소세디네 돌리병한 세라나 꾸준한 거
1: 노스 노스 게라 꾸수라 터자는 거나
0: 터제나 라
1: 노스 게라 시대 자고
0: 노 꾸준한 거
1: 노스
0: Lin yin gong gam san?
2: Ule gong gam san le.
0: Lo kam san, tse lakha shu yina?
2: Son nan top jia sa le.
0: Lo lo, son nan top jia lan titin shiba kene yina la?
2: Zang dan shang le yin.
0: Lo lo, li se. Kena li zi nan shu na jia yina titi shu bie po po chom la ta gu sa wang mu la ge da na bie zhong yi shib di so ya pin yi na?
2: Al tang da aji yang zi to lo rande aji ba san jia aji den di zi aji zhoma che chom zi gu ya yin le.
0: Lo lo.
2: 얘는 다 잔다 로가 당부 뒷당로 열기 왕구동 된 롭상원들라 그런 부여인일 열기 왕구 대신 쪼부영에서 수여인일
0: 너너
2: 대 열기 왕구동가 다 럭베 굴리는 배 신베 굴리는 차단 부여인일 얘는 뒤 남님이 막 잡라리 부여인일
0: 너너
2: 땡게 굴라리 부여인일 얘는 로가 조수원 그 순환 나와라도 자자 순환
0: 这是哪里不愿意的龙之三个用户上的今天还是去不用的算了别的控制了不愿意的这里狼狗党的团队他们就动着呢需要意的老老狼狗教堂的他听查过你们的就安排天天看什么都需要意的老老这里当然的老宋是何里呢并不我们老当大个里去了
2: Lolo.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 차 세지 순순하라 차 세디 포숨딜레 미제 순구와라 다당 차베 추기 주버레스 다당 탁시에 락바 잠지 나돌레야이나 떼나와르바라 디나 튼다지체 진주기 무이 임베 나마 아숨레 진주 낭데 유메기 왕기 라야 모탄 신도 모세기 딱 이와니 제베 모니스트가라 디 모니데 어디데라 나마 아숨디 따숨기 이와 치베 겁라 나도 디게 무이 레시어와라 무이 임베 나마 아숨레 진주 낭테 유메기 왕기 라야 모세직다 신도 모세기 따기 이와 제베 모니디라 고구요레 라라 다 모니디 랑의 주유도 규베 민시 이기 남라 단당 셴베 추기 주베 예스 다당 셴베 추기 주베 추디 안돌레야 이나 락바담 대나모르와라 진주기 머니 나랄라 숨레 진네 카르스나 진주 낭제 유메타 니네 민시 이기 포모 강탕 체미제라 대제 라양 다 같이 고르스나 요 머닝탕 체니 머닝 체미 머닝제게 다기 요 숨르 치바디게 랑의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 남라 다당 파마스네데 딩웨 추기 주버레스 다당 타시엔기 추치도 보고네 민시 이기 남라 주민기 코덴디게 나돌이야 두르드기 남발라 덴제 덴자바레 콩두 슈베 치강 디니니 계승 안조 고디 똑디지기 토네 슈베이나 치강 당분 남라 유베 푸숨 무니 머닝숨 세 티타 치강 이베 남라 중에 탁시엔 파마 숨도 주세 디니니 예매기 이기스네리 응어지 이기 통조 구리 머두베 토네 잘바 이너와라 땅에 빚이야 빚나 시간 타고 나라 포숨 숨을 와라 포숨세 포숨 문이 머닝 숨수 숨두다네 어디 구름 티타 시간 입에 나라 유배 탁신 파마 숨도 주세기 구름 뒤 머투부 체제 예매 자리 체부 있나 빚나 시간 타고 나라 유배 포숨 뒤 시간 입에 나라 유배 착세디다 자르 시간 타고 나라 유배 머니 세디다 시간 입에 나라 유배 셴세디 투바체 시간 타고 나라 유배 머니 세디다 시간 입에 나라 유배 파마 숨세 두가라 어 띵시 루알라 예매기 이기 마노부 체제 구름 머투부 체제 자베지라 나돌리아 토베 시바타 문지 루아 시제디 카데스나 포숨 모니 머닝 숨소소 랑기 주유드 교베 민시 이기 남라 대추 치더부고네 주구 유메기 된다디 떠구구 요르와라 제장 푸숨 무니 머닝숨 탁신 파마숨도 죽세게 깡바디니니 로알라 이당니기 토라 듀기 이기 티타 워기 이기 디 구름 머투베 토네 잡아있나 데네 나도 지강디니기 코드냐 또디부 쇼부레 푸숨 무니 머닝숨 탁신 파마숨도 죽세 숨바 디게니 다 가려서나 진주기 이기 주의 다이 죽주 시에바 레 탁신 찌르 죽주 숨바디 로알라 타신 지주주 템바스 럽고야게 민딘데지 타제 게제 딘데지 시에고야게 금제 카데스나 포숨 머니 머닝숨 소소레 다당 타신기 이와디 요아레 다이네 이와디 시바 머시바 체제 포숨도 떡베 따기 이와 제바 디니 다당 차바 임바 타 모니라 떡베 따기 이와 제바 디니 다당 셴바 임바 머닝숨도 떡베 따기 이와 제바 디니 다당 밤에 추기 주바 레스 타신 지주주 템바스 러브르발라 진주 이게 남 랑의 주위도 규베 민시 이게 남라 추 치더베고네 주바 제발라 다이 주주 튕기 주주스 이와니 유발라 콘동어데 송스면 능신 줘라 단니 유바 디낭네 당부 다이 주주 시에발레 탁신지 주주 시에바 타 낭시 십도 주주 시에바 니게 낭네 탁신지 주주 걸라 야이나 네 모두 수담 타가시기 샤망에 지다게 낭신이바 낭시 십도 주주 걸라 야이나 갸제 피가 룸틴 세바범 남라 모두 타 제시지 슈기이 낭시 십도 주주 숭배 걸라 야이나 자와리야 딘데 숨버데 차바 숨니 낭체탐 개디 셴바 낭체나 테랑 낭기 체셰기 태양 타셴니수예 머니 숨도 강떡바 차당체나 차바규 셴당체나 셴바규 니가 타당체규나 테니 니가 젠두규 니가 타마텐나 강도 양리 미교로 대나 교탕 체니탕 체미 타탕 숨도뜨 대니 자이 죽주로스 송제 치강 줍시잠기 차네 낭시 십도 죽주기 퇴남이나 안돌라야이나 대나버리 치강 디게 치강 시엔당 두나 중 과랭가자메 요아래 니네 니 카데스나 진주 다게기 이와디 컨데스 이구구 유메기 골라 숭베 조의 댄제 코든디게 인자 자제 퓨가 룽틴 샘버보 남기 나레 학베 고네 로드 찍찍기 토안에 센자 능규디에 급디가베 야이나 개침부 시르보지 차대요레 샴랑에 지강 텐조 로알라 소소 체제 자지 퓨거 룸틴 샘바보 남라 모두 다 제시지 슈기예
1: 신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룸틴 닌친 레공 베게 룸틴기 룸틴 룹티 레첸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침무와 치링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리난 시규비에 세나 엽쇼
0: 공동 모두 슈베 치강 디예기 낭네 치강 당보 차바 숨니 낭체탐 개디 시엔바 낭체나 대랑 낭기 체세기 태양 작신 이수 예시 송배 지강 시시 두어라 지강 시부 디 당아돌라 댐배 코든드 카데스나 진네 폴라 기부 름딘 숨타 니네 몰라 모탕 신도 모이 따기 이와 시바 컨데스 치구구 유메기 코든꼴라 숨배 셰메지리 오나 공두 시에베 댄딘 이부 디 지강 시부 디딩네 컨데스 이십 체거르베 컨데스 문즈 체거르베스나 리젠 치메나라 제시 슈즈 유베 갸지 퓨걸 룽진 샘바보 남게 듀도도 세나라나

0: 동백의 내법 시비는 응아리 학백고니에 시업주 두바타 냠집 두바 체크의 시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지킵 주치 시진핑키 뉴티 멍실롭수레 듀엔티에 주둔 캐지나네 땅글롭수 지초 큐용네 라다치네 주경 미스 지제링게 퇴교치네 멍실롭수 뷰세토의 콩비게 내다살바 삼미체발 뛰고 시 내존나유 까지 롭수레 듀엔비에 지킵 주치 시진핑키 주둔 공부 캐진기 주둔호 스르디 닝도토네 규르주 제타카 튜엔교 야고타 튜엔교 14지부타 심슈 지지타 닝도 칠키키 멍실롭스 뷰티 콩비키 네당살파 삼미 체벌 뒤치 도슈 리키스 뷰규인 시주브시 당규 소진 조개부 소수 당중앙키 멍실롭스 디니 멍실정신타 문지정신기 려튀는 지니 탐진 제시 지도망부 냠도 지니 멍실롭스 콩비 진부용화 지니 롭스 도치 계급 조중치 뉴욕의 디귤 체육시 지키 부주 제진핑키 양람 살비토 투잡 살비 중국의 캐주 딘비 지소 정도의 공비 주딘호 단기 롭스 지초 쾌용의 라다타 주경 미스 시제 링기 튼크 균싱 퇴밍하 단기 서두 지비 중로로 디니 로종 럽경 제치니 군주타 시리 류제 지제 니즈제 쿄요네 열개 조회 지소 정로기 조준부터 균진바 소경 차구 시 내도나 유부시 닝샤 후리장 경조 롭스티 멍시 롭스초이 추차 토환 인키 지킵 주지 조든 케진키 멍시 롭스 뷰티 콩빌라 구디 동외티에 저의 시진서 코디오나 유 멍시 롭스 토담 신비 찬니 멍시 롭스 숙진타 뷰리기 권의 일규티 미규토 송토 롭스 초두 규르추 균튜아 딩서 동화타 멍시 롭스 리기 뷰디라 구디 딩서 동화 멍시 롭스 뷰리 토념타 총계타 총심 지지 젠키 콩빌라 쿄용의 구디 동화 용춘이타 롭스 롭치키 뷰체 토르티라 지규르 차르코이키 구디 동화제 지니 미망 루이 신별 롭소 별준 친부 일교인 시 송부시 상하이 총결 광부区 루와이기 디웨 롭중키 당지부 수지 우중진키 탈류 초지급 지급 수지 중공 소진당부 전속한타 남후 채우이 살지 전속한키 기타르 말부 제주부 남타 참징아 진린 진나오타 원주로모야 시지댄병아 티체 수입시 공기 강안이 고수 사바시기 원주 모두 기타르 말부 지제부티 덤진 제시를 지토 살지 시규기 이사부 지배 심기 신살 디부타 미망 로이 심별 롭자 호단니니 멍시 롭스 뷰티 콩비치 시진 규톱쇼 리키스 뷰규인 시송유부시 지키 부지 제진핑키 롭스 추니라 지송슈토 디탄 앙탕부르 쪽비 롭스 두시 튕규타 롭스 롭치기 뷰세 토르디치니 갸치로미 루심 디탄타 선론타 쥬탄 진도 교로와 철교로 구디동거부타 미마망초키 쥬딘사발 참발치니 멍치 롭스 리기 뷰디라 구디다니 롭스 당용용화치비에 터티 띵송차구 시 여성나유 산동 지난 총결 시중区 유쇼 롭중키 롭지 리야이 지킵 주지 수빈 개진키 장면 주경 뉴스 주심 티웨 띵도 침시 원수 모두 당기 서두 지배 중도기 추찰 롭제나 비바타 당기 롭수 지초 균용내 라다 지바 가르장 코너 조얼 지바타 롭신 퍼규 코너 조얼 진비 롬니 삼초 돌규티 모두 슈갸바 삼류 첩시 롭수타 류제 류조 지주 로조 니주 락린지에 균댕키 롭치추 냠치 티웨 띵섭토부 적용인 시송부시 江西 行지 지안총결 太和座 水차乡 디웨롭중키 르무기겐 肖红文키 총습기 롭수텁초토 로추르니와 차례나오타 콩키 유구기 시루치발 르무 멍시시지타 뉴링소다 살지루시 링부제니 동당소 르부시 지킵 수지 좁든 캐진라 롭조 년된 제배지 콩라 용솔 섬중시 콩키 총습기 르무기겐 신배찬니 니에겐지니 지주 로종 저기티히 나란네 무투 레네 디토 디니 르모 디니 지부남라 지부니부타 콘즈 지부 첸발 지토바 지부 살도 지토부 제 저기타 日冲期七不南边，冲金南期七不谈正话，穷天年就在期落江托不谈，最最春年落不泥巴，菩萨泥巴求个人稀松时。乡下的狗肉落筋，小刀落筋去落筋，烧制好意，我最爱白土，即刻出去接近平区，做点干净的工程，让他团购也不钱呢。地摊安塘坡的周边，落水都是他用几百年之前呢，落面熟悉地摊去吃些摊。原车落着左江去联系，看用来让他吃个人稀松不是。即刻出去接近平区，落水赶紧给引导台边当托，赶紧去关注左江的中粮概念。抢在头位，接连进去赶紧崩卡左江机关。人家等我才是中去，却自己跟着点点骨头。落面的天空，规制的动画，落水球队局局顶色动画。落着他金山至少接去两头中粮教育了固定动画接钱孟西老师不对狂别去南部三百三面七百对过是年宋腊月四川给我老亲老天初一军列出战选拔张书义给我老天你给口节目给给省部所用情念时你把图孟西老师了不列给给扩定级别就是给跟着他推着给跟着苦苦我最无趣这个书记组队开启七千三十七年老师开启给运动台北东区体老年他老着岗位定位他们经济上的集团熊准给我老母说所用就决定是动了他老着他三年年途明日所用级别第五准备不对几件扩出了地年孟西老师立即不对了学术主播节七年明白落叶身边给给给孟西电动动位老师要不你的个人稀松不是老师比孟西老师是市长选拔主动并去即刻出去习近平去组队开启呢孟西老师恐怖动位科学人心他教会人心港资人心借给那天来谢谢丁松那月马赛孟西老师不对恐怖去及其七十阳过那月但给促进就给不促进让给给孟西老师陆军人心去重振托不他那当人心去更多穷月别我最提出呢电梯你去他就人心给全年来过丁松林过不他赌气息速度动画他萝卜皮电动动画松掉你突不接前年我次习近平去调查三遍中国开局点片制作人路有光板组织都松化根据组用他明日所用去作为连接团购也不前年孟西老师比赛投票狂飙主角了购买钱把国际动画稀松又不是
0: 第一个五年别别的是中国中央他给自己给不抗议退入三百几所列队了兄弟解决国给三家协把八点协不是三家能几所列队呢当他给个给列队给逐渐开心些行别当给有人使用他给个有人得过他只要腾色不不他几所系统电令他密码绿的心机他只要腾色不退入三百几所列队了兄弟解把了习近平给退入三百中国开局点别几所人路有公把组织都解把他当给作信你说不他跟你说别中仓松垂所听人中的共同拉达的丁色解法中仓松垂所听西别规制团军两天解法接近主席习近平给基础列队国的南西开心确用的老领导的话当给基础列队了确用的国际协助他用他兄弟解法明码电话的解决他用解法退入三百当给忙做南教托列国的解法退入三百枫桥两名他用他共别动画年主年用年主席给基础局用南路推上的动画罗电局的命案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给基础局用给南部的解法退入三百基础列队部队控制了工地动画节气的评论气味局用了电影部队头为控制他出现头为底下凝固了工地动画他当他结合起列队给内部西部相对学他减速安利列管的气轨系统去三家能当给基础列队了国际别只随他蓝水推上的动画他三大的结果给当组用了兄弟家吧等组给西林局用他西林新王组用了你的结吧忙错了想地学为列队也不住吧孟西给连了兄弟家伙所一天浪家写不着队员不知
1: 第一个库内比为那次给用密码推测原来欧元联抗区欧元长赵乐记忆孙秋松年毕竟密码错了寂寞了杰克以垂送面边垂本刚村夫妇谈寂寞闹事赵乐记忆中国谈杰克之外松江也不谈恐怖也不动具体给后你不造谈铺给欺骗谈推员了 中国人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 총이부 첩세계 멍시 띠도동화타 계급니부 저와 리수조수 사텐다니 교콩카키 비지조호 라리양 고수부타 흉루경구 냠대기 명원배도부수 옥된치부타 뉴교사르부타 로구랑고르소 교콩기 냠대라 흉루경구로 추도르치니 계급니부 킬레기 마조 냠대 갸치동교로 갸표치구 미추증내 비지 서도다니 멍심 직등요와 구디동구 给几列军吹起军中兄弟的兄弟革命充满人路我们老林大会西电闹市赵乐记忆中国给用民们推送给几个车座灭不他早做中国的兄弟革命亲自都归他变成了空皮蒙族立冬送了命令比这他偏执接近不他就你不念累了偏别接着米就说话手去讲吧秋千这不接起你 出租念这点错错充满蓝色南极制度肉烈腾色东丢月几个出租灭别准密体外漫画中国的层次品牌高水归因是印度南月赵乐记忆主席习近平起怎么没特别人类做前头就在松懈南年中国两处谈丢出塞进南月中国出来起几个区别几个夸大念头熊昌路屯起国的时部没特别人类最高马拉丢给了固定东丢月几松不是
2: 刚从夫妇以几个他中国特区肉的之后送年罗州口的玩儿给个尼泊尔明显给天年点油精孟西点不低头给个尼泊尔之外举马前边空杯主角了一起月几期中国几个时局军用几个月中国确他与国人年来了兄弟家不他边角尿酸他人为针对铁布罗卡兰索给光给年来感情动了他没就能来比之速度动于热化几个月
0: 几个出租灭别中国给用密码推错他早做中文的兄弟革命民望给杂志收不动的月及送给不是证件帮解密难说给不是第二个月别问年岁给用随着一周期王后人给先去送年毕竟图解开出租灭别追兵刚村夫妇他接着能月王后人给中国他解开解密密码给杂做别的了罗局有人点月 他说呢，中国他解开特区肉的这块作业，罗州口的外罗一边，中国他解开两年了，明月被多少钱不填不谈，对人阳性加起活跃。中国解开桥塘领土，别村前的，别村地位改变他，土国的前边那段了，最古的前边，每年的两年了，兄弟姐妹，中国他解开水军杂志了，拉里洋解读给别朋友了，官地东头有几送不是。
3: 王沪宁给台湾给那段他陪他这位月饼那段天气中国杂团浪潮我知道是。况给中国解用水准期中国他解开这位军宅他电力昂空皮主角的官地冬季来给本队预计送油不是。刚从夫妇以杰克以中国这个水准他用些不停的给个米币这边搞点开心一。杰克兄弟给个米币特区肉的这位总理 罗州库尔瓦国各部所在的中国教堂给这学历堂念了了兄弟家不堂杰克堂中国教皇孔皮主角了滚地东的月杰克以追溯灭别给个女婢变修女松堂越过了铁布尔卡兰米去人类所提供给别的念了滚地东堂迷茫给杂西十不动机给三点别女婢准备前队月季送去不是
1: 孔三孙九年春秋天听说我给了他到有注意李晨跟姑娘跟到这里那是
4: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妹妹不几集俺就老爸了出几集出几集去俺就出这两把的起长途不便只注意母亲心思两把的起妹妹去这样是江浙切磋娘做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细节所出康细节与体明难用我起
5: 미리카기 경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다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감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첸 슈그인 텐디 리첸 키낭 튼조우니 게시지급 칸기 종리 리창키 록틴 단네 보너메 인지 우슈룬 칭키 겐시바 딤제 슈나와 고르타 진중러 다와네 중교러 다와티 중코르 유고르 규베 틴슈 사바 규베 고르 중국 공천당이 그도 강타식 체가 규르미 도지타다 딤부 유베 고르 중국 공천당이 락링무의 기념묘 롭존탄 제시르 진진 유지베 고르 중국 탄 로시 작람키 히어투 공신신 산참주 외유고 치망토 동와 람디 체베고라 미탑 증류티 중국 뷰체토의 피계기 구슈 사발 크루베 고소인 샴러 팅디리 챙키낭 튼십저 남신쇼 더드베 체니슈닌 게스지게 칸게 종리리 창키 앤데보나몰라 록틴다나네 콘키 인지 우슈룬친키 겐시바 제스디리슈나유 리창키 중국탄 인지계급니니 냠지계초 딘자린진린초기 균례린진계급타 점링키 변종위친조인배 계제슈리탄 냠례러 슝룬갸바티 계급니뷰 콩피러 군디동교로 편도교바마세 콜라시뷰 시디르 딘리정신야 능교치 나라니 95슈룬친탄린토 배존치디 종원러 슝룬갸바탄 편춘이치섭도동화 비리 냠례러 군디동화 중국탄 인지 유린 딘링기 큰용기 탑주조대중화 균체미바 콩피주 교로 군디 동화제기 계급니부탄 계급니부 미만러 디기 티웨치와 준두 유지송유부시 황산시우 준수 탕신탄 황美丢开 惠州南无重地一切诺不允许所地年前应急伦敦图错别安徽人类与国的文球的存地托本米大错题女居撒别浪口吞记冷天年吞永华探居民普通案来个起吧听着从来冲凶托米错参个西西给各部所给出个应急公准民用话西起记住你吞案朗多可把对内班浪不是 巴尔图浪北街境马地大旗其给其余国为中国的金边文金萨布村月日区国把坦苏军其民区人内部昆村特同苏修给出别停热给中国西大队其个月不是第六亚森村托因济村别月老给客看年中国的永天余国为长波尔对马的盘月 中国与国军团案查着无图给把团队内其给其余国为图库其实同所言军切米把三十穷月同马接着人不谈破绽宁不同车心塞接了大国团用着七八年他的卡罗瓦米别选国人两年他明明能住入地车端了大国女国撒别蓝国所在大国七八盘地 现在其他几年，其给其余国外期望期中国的余国土用为日过三百十多条线，是不是？中国内马文别作为那个新都，第二年其给其北大民用话时期，即作者为研究点中国的用为用从两区几个军土区别给些形式。全面三么地址七八年，明明能住阿塞日给为派谈。 规定五周年，米特人类规矩派中国参赛三队的准备，今年作为两年看年，其给其基础职位的部队土库前往学习策略许多决心员了。参赛其读书年，其给其余国话中国用话的个别国术三百许多决心员不是。 现在，中国重开的台阶，其为最具迅速体感，其给其余国为中国的准备，迫不及待军械密码三十几个月。因其得名研究设备公司三十多把阿德里顿，目前听忙不如中国的余国团都许多用用话是，空气三十多把，听日中国用个更多三十几通个多，变作他们是只贵族准，团队批改所，他大团队，个性多级就有不是。 看了八千十许多年，军械密码三十多个月，重开的那不三十码事，他同三米七八团别，团在三八团，再就给那不三八团时，其给其余国为大国团，恰如老先所在团在所，随军去沉淀微博了，俺心搞不起不谈切不记，媒体外忙为，对不自家为，老头可把谈，AI 明细，人类群切。 中国与国之前所存在团战南让其加拉甘纳独行吧体验中国与国之前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有主持人中国人 中国人民的政治局军签名把勒索签名把给及卡拉姆军签名把拉索托巴索特别切特别谈人巴的样让来约中国人民的政治局军签名把勒索托巴索特别切特别谈人巴的样让来约 第六到晚一边次就对你来送中国应急冷疫居民有钱了推荐美国外检测所最初别四句拉达签约应急给客户国主给拉达本期末帕蒂里协议推荐美国别四句给应急与国外中国人外得的准心全你比如人类之外俺为四部单约与国人人谈你边角困难你不明 如果其在座这晚组托不谈人类给什么系统免他名牌去这晚死不动托不及去于不是爱丁堡罗清奇给一起来给罗平罗马这个事业三个班其给其说的忙不是给我那句呢拉布不说中国人类给乐观期怎么能认知为中国系统托就约了控制中国人类中国系统级别中南洋浪月 中国人文所里面中国话堂我都懂这个别的切不提控制中国为中心堂在做国一级二位铁杆人错特多就越级堂控制的最大呢国一空样堂拉什么水面则团练文别年这女书题其给给国人话急忙拉了样中国人用对起别各件开钱行动可是越级就越不是
1: 인지유고르제담투디기처지토무토동체기자조지도체균니겐더시위타블람약슈티리지좀예비유브시어제롱청공스의진동슈바수르바조딩키사르괴베체둔제르탕렌치급아니투비진토조급디르남캉모신타와식도라비진키지주랑콜누규사바진토교르세
4: 중국토 칭아 강콜규세 렘부소 대규 짐주 말라 수도지 송바탕 콘키 중국 장도